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e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태웃.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ior.
0: Welcome to Denamo Soup.
2: Yes, welcome to Denamo Soup. We have TNX, TNX Junior in the studio. What's up?
0: Yes. What's up, guys?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1: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Hi, guys. My name is 태웃.
1: Hi, I'm Junior. Welcome.
2: 여러분. 8월 첫 화요일이에요.
0: 네, 맞습니다. 화요일. 8월 첫 화요일입니다.
1: August 4th.
2: It's already August. 벌써 야, 8월이에요.
0: 벌써 진짜 빨리 갔죠.
1: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 그러니까요.
0: I'm waiting for Christmas.
2: 아, 크리스마스 좋아해요?
0: Yeah.
1: Next.
0: 제가 종교는 없지만.
2: 크리스마스 분위기랑 라이트랑 캐롤이랑.
0: 아, 캐롤.
2: 오케이. Yeah. So he's a Christmas person. So, 네, 제 피드에 벌써 그런 분들이 떠요. 몇 월요일 몇 개 월요일 날만 지나면 크리스마스다 막 이렇게 카운터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막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신 분들도 있고.
0: 저 이미 들었습니다.
2: Okay, so yeah, Taehyun's the whole nine yards. So I've been seeing a lot of reels in my For You page about people who are countdowning to how many Mondays are left until Christmas or how many Fridays are left until Christmas. And he's like, yeah, I'm already listening to carols too. So he's right up there.
1: It's too early.
2: It's too early. 아니에요. 8월에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요.
0: 그럼요.
2: So there is Christmas in

0: August too. It's a movie.
1: 예, 7월에도 있고 6월에도 있습니다. 맞죠.
0: Whenever. 준혁은 what about you? 한 주 잘 지냈어요?
2: Oh yeah, 열심히 한 주도 보냈습니다.
0: 특별히 좋아하는 달이나 뭐 계절이나 아니면 뭐 그런 태연 씨처럼 뭐 크리스마스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2: 저는 원래는 추석을 되게 좋아했어요.
0: 추석.
2: 왜냐면 제가 생일이 9월 20일인데 제가 이제 요즘은 안 겹치거든요, 사실. 이제 이제 아이돌을 시작하면서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어릴 때만 해도 이제 항상 생일이 딱 겹쳤어요. 추석 때랑.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추석도 맞이하면서 또 제 생일도 챙기면서 뭔가 약간 행복 두 배 이벤트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1: 아, 그 의미를.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크리스마스인, 그러니까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있는 크리스마스 있고 생일이신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1: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죠.
0: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왜냐면 진짜요? 합쳐서 하니까.
1: 네, 합쳐서 챙긴다고.
0: 합쳐서 저는, 챙기게 되니까.
2: 저는 약간 계속 용돈, 물론 용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약간 어릴 때니까 뭔가 나 추석이랑 생일 플러스로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만한 생일 선물 사줘 약간 이런 느낌.
1: 추석은 또 그럴 수 있네요.
0: 그래서 진짜 붙여서 네, 왜냐면 약간 미국의 추석 감사절처럼 이렇게 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담는 게 그거다 보니까.
1: 네, 그렇죠.
0: Okay, so because his birthday is on the 20th, when he was younger, he remembers that 추석 did fall around his birthday a lot, and so he would always kind of use that as an excuse to get double the gifts or a bigger gift. And 추석 in Korea is kind of like our Korean Thanksgiving, and so everybody's in like a giving mood anyway. So he actually got a chance to do stuff. On the contrary, with a lot of people who have their birthdays in December, like around Christmas, they normally tend to have to group it together and they don't get double the presents. This year, just for any of you who are curious, it is after his birthday. Yeah. 올해는 24, 25, 26으로 떨어지네요.
1: 맞아요.
0: 추석이.
1: 맞아요.
0: So 9월, it's after his birthday.
1: 9월 말에.
0: It's after. Yeah. It is after. Okay, we need to jump into our 대나무 숲 for today. I think that 준혁 is still waiting for our update on that one story. I don't think we have it, but we're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But 태연 and 준혁 are going to tell us a little bit about 대나무 숲. 자, 두 분 이제 대나무 숲 어떤 코너죠?
1: 네, 우선 파트 1, 밸런스 숲.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y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2: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할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0: Okay, so today it is a pre-recorded show, and so we're going to have the 8th floor vote for these two for today. So they're going to have to try to convince our staff outside.
2: Yeah.
0: All right. 자, 오늘 우린 8층에 투표를 받는 걸로. 오늘 네. 녹음이기 때문에요.
1: 좋습니다.
0: Okay, so they're gonna try to convince our staff outside and everybody passing by. So stay tuned for that. My team has been walking around asking about
2: love
0: the story
2: you, staffs.
0: Today. So we need love to get ready. Junyeok's already like, I love you.
2: Love you, Steps.
0: Okay, Taeyeon,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for today. Taeyeon 씨, 우리 무슨 사연일까요?
1: 오늘의 사연은 3살 차이 나는 형과 4살 아래 여동생이 있어요. 형은 맞이다 보니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대가 컸습니다. 다니고 싶은 학원이나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지원해주셨죠. 17살인 막내 여동생은 막둥이라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요. 가운데 낀 저는 이도저도 아니에요. 대학 생활도 재미없고 잘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식구들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도 같네요. 제 주변 친구들은 외동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해도 공감도 못하고 그러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have an older brother who is 3 years older than I am and a sister who is 4 years younger than me. Not sure if this is a common thing for the middle child, but my parents let my older brother do everything he wants and supports his dreams. My younger sister is 17 at the moment and his daddy's little angel. I'm stuck in the middle with no ambitious below average grades. I don't even think my family notice me most of the time. My friends are mostly the only child, and

0: 여기 문장에서만 비추어 보면 우선 본인이 뭔가 크게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1: 근데 그게 좀 자신감이 있어야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할 텐데
0: 그죠.
2: 그쵸.
1: 계속 이제 그 관심이 분산화 되니까 집 안에서도 그런 자신감을 키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내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2: 그렇죠.
1: 이걸 잘하나? 내가 이거
2: 가장
1: 가장 애매한
2: 용기를 받아야 되고 뭔가 가장 관심과 사랑과 응원을 받아야 될 뭔가 집
1: 맞아요.
2: 가정에서부터가 뭔가 어쨌든 둘째다 보니까 분산되니까 그게 근데 또 첫째는 중요하고 약간 한국 사회 자체가 아직은 첫째는 중요하니까 약간 집안의 기둥이니까 첫째한테 몰빵해주고 또 막내는 막내니까 그냥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냥 막둥이니까 또다 몰빵해주니까 둘째가 서러워하는 경우 저는 좀 봤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가지고 아 뭔가
1: 근데
2: 아
1: 참 웃기죠?
2: 마음이 아프네요. 예. 이거 진짜 많이
1: 이게
2: 아프네.
1: 가정이 다 달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있어요. 이 둘째 서러움이.
2: 그렇죠.
0: 그렇죠. 아
2: 그럴
0: 그
2: 수밖에 없죠.
0: 나 당연히 서럽다고 전 생각을 해요. 속상하고
1: 맞아요.
0: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어쨌든 사회에 나가면 부모님의 도움이 그 사회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는 부모님의 영향이 닿는 손길이 닿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본인이 다 이겨내고 헤쳐나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본인이 마음을 좀 독하게 먹으셔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걸 명확히 찾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얘기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시면 너무 좋지만 부모님이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을 먼저 찾은 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 노력을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뭔가 주의 깊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이 뭐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대로 본인이 또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밖에서도 존재감 있는 분으로 이게 자리를 잡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뭔가 좀 마음을 좀 정말 속상하고 슬프지만 독하게 먼저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Okay, so Taeyeon's pretty much saying that he's noticed even with the description that our middle sibling is having like the middle sibling blues. Like this is, seems to be universal, and it's just so fascinating that no matter what culture around the world, it seems like this is universal. He feels that, I mean, you're technically an adult. So, yes, you have an older brother. Yes, you have a younger sister. But if your sister is 17 and she's 4 years younger than you, you're an adult. And so he's pretty much saying that regardless if your parents are supporting you right now or if they're showing any particular interest or not, you really kind of need to tough it up and find out what you want to do in life because you are an adult. Try things, do things, make mistakes. Be able to do that in with your newfound confidence. If your parents will be able to support you, they can. If not, then you can find your way because technically you are an adult. 맞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 대학생이 성인인데도 꽤한 20대 중후반까지는 좀 이렇게 베이비 하죠. 이렇게
0: 그렇죠.
1: 좀
0: 사회적으로도 그런 인식이
1: 사회적으로 좀
0: 많죠.
1: 많이
0: 맞아요.
1: 이렇게 좀 오냐오냐 하는데 맞아요. 성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동생이 17살이고 4살 차이면 성인이시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전 태연 씨랑은 어느 정도의 좀 그게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것도 없고 하면 관심을 뭔가에 갖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셔서
0: 그렇죠.
1: 실수도 해보시고
0: 네.
1: 실패도 해보시고
0: 그럼요.
1: 대학교는 저는 그러려고 있는 거라고
0: 그렇죠.
1: 생각을 해요. 이
0: 찾아보고
1: 전공을 찾아보고 이 전공했다가 저 전공했다가 이 수업 들어봤다가 저 수업 들어봤다가
0: 네.
1: 이 알바 해봤다가 저 알바 해봤다가 그 울타리 안에서 유일하게 성인인데도 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곳이 대학교다 보니까
0: 네, 맞아요.
1: 그거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긴 할것 같아요. So I agree with Taeyeon in a lot of aspects of the fact that you are an adult. And in my personal opinion, I feel that college is a place for you to experiment. You are in a safe place to try things. You can try taking different part-time jobs. You can take different classes to find what your major is going to be. You can change your major. There's a lot of different things that you can do in college, so I feel that you should take that as well.
2: 제가 되게 명확하게 하나 해결책을 드리자면,
1: 오케이?
2: 이거 진짜 확실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많이 받고 독립을 하세요.
1: Oh, that's not a bad
2: 야,
1: idea.
2: 전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차라리 그냥 하셔가지고 독립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형과 이제 이상님이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런 내

0: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 저는 웨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1: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태연 씨의 그 조금 더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된다는 그 의지는 혼자 살면 좀 많이 생길 것
0: 맞아요.
1: 같기는
0: 이게
1: 해요.
0: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1: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고시원을
0: 그쵸.
1: 들어가도 뭘 하던 그러니까 좀 내가 혼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기면 그 책임감 안에 있어서는 그럼 진짜 확실히 다음 단계에 태연 씨가 얘기하는 거를 바로 실행이 그냥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할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 뭐 부모님한테 막 계속 지원해달라, 뭐 해달라라고 사실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란
1: 맞아요,
0: 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차라리 그냥 독립적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고,
1: 스스로.
0: 아 그죠, 스스로를 그리고 그렇게 강해지게 한 다음에 뭐 사실 나중에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건 진짜 어쨌든 뭔가 내가 적어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사실 지원을 요청해야지.
1: 오케이.
0: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원만 요청해달라고 하면 사실 그게 큰 소득이 전 없다 생각해가지고.
1: Okay. So yeah, he says that trying to live on your own wouldn't be a bad idea at this moment. He feels that as soon as you start living on your own, the responsibility is going to start weighing down on you as well, and that will push you to be out of your comfort zone because your parents aren't not going to just support you for the rest of your life. And he feels that Taeyeon's idea of toughening up and, getting a chance to find something that you like, this is going to come into play. And then something that I was suggesting as well would come into play too. So let's jump into Chunhyuk's story for today as well. 다음 이야기는 뭐죠?
0: 네, 저는 친구랑 약속을 정할 때 다들 위치를 어떻게 정하세요? 제 친구 한 명은 처음에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자기 집에서 훨씬 가까운 곳으로 은근히 유도하는 거 있죠. 아니,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집에 돌아올 때 생각하면 내가 왜또 여기서 만났지? 싶을 때가 많아요. 유치해서 따지기도 그렇고 답답해서 하소연해봐요. How do you choose a meeting spot when you make plans with your friends? I have this one friend who ends up making all of us meet them close to their house. So it starts off with us choosing a middle point that is
1: Doable.
0: doable for all of our friend group. But as the conversation continues on, somehow they start changing the locations so it's closer to where they live. I always end up questioning why I meet up with this friend on my long commute back home. It feels like such a childish complaint, but it really bothers me. 야, 아, 저 이거 알아요. 이거는 고향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겪었는데. 아, 근데 진짜 사실 별거 아닌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약간 좀다 같이 모여서 노는 상가 있잖아요.
1: Okay.
0: 그게 두 개가 있어요. 딱
1: Okay.
0: 동네. 하나는 제집 앞에 있고,
1: Okay.
0: 나머지는 다른 친구들 집 앞에 있어요. 근데
1: Okay.
0: 보통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혼자 여기 살고 다 이쪽에 산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옛날에는 애들이 막 여기서 보자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애들이 여기로 와. 여기서 봐.
1: 아니요, 숫자로 따지면 준혁 씨가 혼자 저기 있는 거고
0: 아,
1: 대부분의
0: 맞아요.
1: 친구들이 이쪽에
0: 근데
1: 있으니까.
0: 이제 좀 그거였던 게 볼링을 제가 많이 쳐요, 되게 친구들이랑. 근데
1: 오케이.
0: 볼링장은 제집 앞에 있어요.
1: 오케이.
0: 그래서 무슨 볼링을 치려고 만나자 하는데 또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거.
1: 오.
0: 그래서 제가 아니 볼링을 치고 그냥 여기서 보자. 뭐 그러고 나서 이동한 건 모르겠는데 꼭 여기로 오래요 자꾸.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자식들.
1: Okay, so he's gone through the exact same thing, especially with his friends at home. So there's like these two main hangout places. There's one where his friends live, and there's one where he lives. And there's a bowling alley there. And most of the time, when he meets up with his friends at home, they go bowling. And the bowling alley is in front of his house. But the friends keep telling him to meet them that they're close area and then head over. It's like he's going backwards pretty much. He's just like, if we're gonna go bowling anyways, come here, bowl first, and then we can go back over there. Why are we going back and forth so much? So it's been something that he's been kind of questioning as well. 태연 씨, 어떤 의견 있을까요? 이거에서.
2: 저는 중간에서 잡는 편이라,
1: 그쵸? 뭐...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 저도 얘를... 근데 가끔 이래요.
1: 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저도 집이 멀거든요. 저도 이래요. 그래서 좀 찔리기는 하는데 이거죠. 대부분 이제 강남이나 사당에서 네네네. 봐요. 저한테도 그게 중간 지점인데 그렇죠. 네. 제가 경기도권에 사니까 뭐 먹고 싶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게 돼요. 저도. 그러면 어 뭐가 먹고 싶어? 그러면 은근슬쩍 제 주변에 아, 있는 맛집 있다고? 그런 맛집을 찾고 있기는 해요. 아, 그러면 그러세요? 그거를 이제 보내서 야 네. 이거 맛있대. 저도 그런 적이 네. 있어서 사실.
2: 아 그치 근데 이게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어쨌든 맞아요. 이제 이 친구분이 이제 어쨌든 이제 약간의 스트레스를 이제 받으시는 타입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가볍게 한번 던지시는 것도 그러니까 야 네 이런 데서 만나자 했으면서 왜 은근슬쩍 너희 집 근처로 날 부르냐 하면서 이제 가볍게 던지시고 다음번에 약속 잡을 때는 이제 그럼 친구분도 좀 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중간에서 잡으시든 또 한 번 이제 본인 편한 데 잡으시든 그냥 좀 유쾌하게 네.
3: 저는 안 간다요. 저는 안 간다요 그냥.
1: Okay, so Taeyeon was so I was saying that I'm guilty of this too. Taeyeon is kind of guilty of this as well. Like I've done it to the point where like for me Gangnam or Sadang is kind of like the middle point for a lot of the places where people live. And so even though I live in the Gyeonggi-do area, and so but like I'll drop like what do you want to eat? And then if they suggest something that might be really good near my house, like I might throw, I'm guilty of throwing some places that are closer to where I am. But Taeyeon says that he's done this too. Junhyuk has done this as well. But Taeyeon is saying that pretty much, you know, like say something, like even if it's in passing and kind of jokingly, say something to the friend. And then, you know, next time be a little bit more witty about, you know, which places you guys end to meet up. And then just to kind of throw it in their face. Choose some place closer to you. Yeah. 진짜 막판에 그냥 본인 집 앞에 하나 잡아요.
3: 그래서 멀면 그냥 안 간다요 그냥.
2: 근데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나중에 이제 학교 생활 때 친했던 친구들이랑 성인 되면 이렇게 자주 못 보고 하는 이유가 장소,
1: 맞아요.
2: 시간,
1: 맞아요.
2: 이런 게 타이밍이 다 안 맞기 때문에 못 맞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1: 그 저도 그래서 사실 태연 씨가 그 얘기한 거 보면. 학교 다닐 때부터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이제 성인이 돼서 진짜 네네. 막 20대 후반 30대 40대 막 그 이후라는 게 정말 되게 부러운 일이에요. 그쵸. 왜냐면
2: 진짜 소중한 거예요.
1: 어, 왜냐면 이게 그 사람들이 덜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네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네도 달라지고 네, 그러면 이제 만나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거예요. 편의점 앞에서 진짜 몇 발 자꾸만 나가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맞아요. 지하철을 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고 택시를 타야 되다 보니까 나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옛날에는 야 편의점 앞으로 집합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그냥 뭐 맥주가 됐던 잠깐 그냥 잠깐 보고 아이스크림 진짜 하다 못해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그냥 야 잘 지내냐 야 오늘 며느리 어떠냐 야 얼굴 보기 좋다 야 이러면서 그냥 돌아서서 가는 거랑
3: 네. 맞아요.
1: 그거를 시간을 내서 3, 40분 동안 그 사람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에너지 소비가 네네네.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2: 그렇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1: 아, 내가 맞아요. 나는 우선순위가 일이고 가정이고 뭐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서열이 밀릴 수밖에 없는
2: 그쵸.
1: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2: 서열 네, 그렇죠. 그럼요.
3: 그래서 저도 그 뭐냐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연습하다가 하느라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너무 서울에서 산 게 더 오래되니까 요즘 고향 친구들 만나면 다들 이제 하는 말이 야 준영님 행차하셨다 야
1: 오셨습니다
3: 오셨습니다 약간 전설의 포켓몬 약간 이러면서 야
1: 레드카펫 깔아
3: 야 서울로 왔다 막 약간 이러면서
1: okay so yeah definitely but I would say Taeyeon made a really good point that you know it's really hard to stay in touch with friends, especially school friends, as you get older because priorities change. And I was explaining that, yeah, if you guys lived in the same neighborhood, then that's great. You can meet in front of a convenience store, have a quick ice cream together, have a quick coffee, maybe even have a can of beer and then go home. But now if you live in different areas, you have to take a cab. That might be a longer cab ride, but you have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So instead of a 5-minute walk, it now becomes like a whole ordeal. And it's not that the priority doesn't lie with your friends. It just changes. So you might be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at too. 우리 청취자분은 어쩌면 그 바뀌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2: 그렇죠.
1: 해요.
2: 네, 그럴 수
1: I feel
2: 있다고
1: that
2: 봅니다.
1: like life is kind of getting in the way, and you kind of need to see where your priorities are. 네. And it's okay to outgrow friends. 저는 친구분들이랑 평생 친하면 너무 좋지만 때로는 한 시즌에만 머물게 되는 친구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아름다운 네. 이별을 할 수 있는
2: 그렇죠.
3: 시절 인연.
1: So it might be a seasonal thing for them too. Anyways, we have a interesting story for today for our anonymous soup. 정말 좀 화가 나는 이야기이긴 해요.
2: 이건 저는 진짜 못 참습니다.
1: Yeah, this is happening last. It's like equally as annoying as last week. So what we're gonna do is jump into TNX's track of What If,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our anonymous soup.

0: 오케이. 난 그냥 내할거 하지 뭐. 그냥 약간 내할거 열심히 하고 그냥 내삶 열심히 살고 그냥 뭐 그러다 보면 뭐 여기서 친해지는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어차피 인간관계는 계속 새롭게 생겨나고 떠나갈 사람들은 떠나가고 하는 게 사실 인간관계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막 잡을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그냥 나를 열심히 만드는 것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래 인간이란 동물은 강자한테 붙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정말 잘나지고 내가 내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하고 내가 나은 사람이 되면 무조건 나한테 붙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지금 이네 명이 나를 막 빼고 논다, 막 나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뭔가 이런 소외감이 들으셨을 때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좋고 다 방법인데 뭔가 저라면 저는 그냥 그런 말도 안할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제삶 열심히 살고, 뭐, 그렇게 살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친해지는 사람들이랑 또 인연 만들고, 그냥,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멀어지면, 솔직히 그냥 멀어지는 거고, 거기, 딱 거기까지는 인연인 거고, 만약에 제가 잘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머, 쟤 저렇게, 뭐야, 쟤 요즘 되게 잘 나간다, 뭐, 잘 됐다면서 또,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런 게 저는, 그냥 살면서 계속 있는 것 같아서,
1: Okay, so he's pretty much taking the say that you kind of have to think about the world as you in the center. So think that the world is revolving around you, which is the best way to go, he feels, because he feels that people are going to follow somebody who they think is a stronger person or somebody who's very influential or whatnot. So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right now with them, whether they want to leave you out of something or whatnot. Try not to think of the relationship, even though it is sad at the moment that you might be losing this relationship, because he feels that if they need you, they will definitely try to reach out to you. So just kind of think about yourself more and just kind of focus on you at the moment. 근데 저는 사실 두 분의 이야기 에서
2: 네.
1: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지금 당장 버리세요는 아니지만,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에 계절이 있는데 연인도 계절 있고 사실 부모님과도 계절이 있어요. 어렸을
2: 맞아요.
1: 때 같이 있다가 좀 성인 되고 부모님과 멀어지는 계절이 있다가 다시 나이가 들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계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계속 같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도 있고, 그좀 계절이 있듯이
2: 그렇죠.
1: 좀 업다운이 있을 수가 있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뭐 연인이든 뭐가 되든 다 있는데, 그냥 중학교 때의 그 친구들은 한텀 쉬어가야 되는 시즌이 될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1: 어, 이 지금 우리 청취자분의 나이에서 그냥 좀 쉬었다 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저도 화냈던 포인트가 태훈 씨랑 비슷해요. 네 분이 여행 갈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갈
1: 만약에
2: 수 있죠.
1: 이 청취자분이 내 탓, 나 이제 낯도 많이 가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막 적극적으로 연락도 못 하고 그럴 수 있어요.
2: 네.
1: 저도 연락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예요. 그렇게 지네끼리 놀러 갈 거면 방을 그냥 따로 만들어서
2: 그렇죠.
1: 얘기를 하지. 왜
2: 그렇죠.
1: 굳이
2: 아, 그 말씀.
1: 우리 사연자분이 있는 방에서
2: 네.
1: 굳이
0: 그렇죠. 노매너죠, 그건 사실.
1: 그거를 계속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너 빼고 놀러 갔다. 우리 너 빼고 이런 얘기를 한다. 너 빼고 이러는 거 한다. 그뭐 물론 그 친구분들이 먼저 우리 사연자분한테 좀 삐진 걸 수도 있어요. 너무
2: 뭐
1: 진짜
2: 그랬을 수도
1: 바쁘셔서
2: 있죠.
1: 아니면 막
2: 맞아요.
1: 우리한테 먼저
2: 맞아요.
1: 연락 안 해서 삐진 걸 수도 있어요.
2: 뭐가 됐든.
1: 뭐가 됐던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화가 많이 나요. 이 행동 자체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유치한 거고.
2: 그렇죠.
1: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거는 이렇게 해도 나이 50대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2: 있죠.
0: 아, 맞죠.
1: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2: 맞아요.
1: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꼭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2: 많죠.
1: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가 어리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 친구들도 지나갈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저도 화가 나는 점은 그런 거고, 청취자분 잘못은 아니에요.
2: 그럼요.
1: 이거는 아니에요. 내
2: 네.
1: 친구들, 준혁 씨도 여러 번 말하잖아요. 내 성격을 오로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예요.
0: 맞아요. 진짜.
1: 내가 문제가 좀 있고, 내가 막 연락도 잘 못하고, 뭐, 놀린대잖아요.
2: 근데 그런 게잘
1: 집에
2: 맞는
1: 가면.
2: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자분의 성격을 잘 맞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0: 분명히
2: 맞아요,
0: 있어요.
2: 맞아요.
1: 저도 연락 잘 못해요. 한 1년에 한 번씩 한 5시간 통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 못 보더라도.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진짜.
1: 어제 만난 것처럼 통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보는 친구랑은 덜 가까운 친구라고 볼 수도 아니고 어, 이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0: Yeah, that's different.
1: It's just very different. So I got upset at the same point as Taeyeon did. It's just that your friends, quote unquote friends, are doing this in front of you. They can just make another group chat and they can just do everything on their own and then only talk about stuff that you talk and talk about in your group chat. But they are consciously choosing to point you out, to leave you out of the conversation and rub it in your face. Now, yeah, it might have triggered them in a way. Maybe you don't reach out to them and they are upset about it, but that's not your fault. It just, the way you guys communicate is just different now.
0: Yeah.
1: And I have friends that I can talk with just only once a year for like 5 hours and that's it. It doesn't mean that I'm any less of a friendship than other people. So you will find people who are just like you and who can accept you. Junhyuk said this a lot as well. He has friends that accepts him for all of himself. So you're going to be able to find people who accept you in this. Now, remember that our votes are our staff today. 오늘은 녹음이기 때문에 우리 밖에 지금 스태프분들이 되게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0: 네. 맞아요.
1: So we're going to find out what the results are coming after our song break. Yep.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either with the track of Give Me That Love and we have the results coming up next.
2: Yep.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it's Taenamu Soup Day, and we have a listener who feels left out about friends. 태훈 씨, 우리 오늘 네. 사연자분 어떤 사연인 거죠?
5: 우리 사연자분은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최근 단톡방에서 본인만 빼고 만난 이야기를 자랑한다던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얘기들을 해서 소외감을 들고 계시다는 얘기를 사연이었습니다.
4: Yeah, so right now there's a group chat with five of them, including our listener, who've been friends since junior high, but the friends have been going on vacations without them and posting pictures and having inside jokes, and they're all kind of flaunting this in the group chat.
6: Yeah.
4: 노래 나갈 때는 우리 준혁 씨가 정리를 싹 다 했다 그랬어요. So 네. 준혁 says that he has organized his thoughts that he wants to say today. So 어떤 얘기 하고 싶었던 건가요?
6: Yep. 네, 일단 이제 말 나왔던 모든 거를 정리해 보면 일단 확실히 이 네 명이 정말 예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4: Okay.
6: 뭐 굳이 이렇게 한 명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굳이 다 같이 단톡방에서 본인들끼리 막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막 분위기 조성하고 확실히 이건 진짜 예의가 없다 생각하고 뭐 사실 이 사연자분이 뭔가 바쁘셨

0: 수도 있어요.
1: 뭐
0: 만약 다른
1: 그니까.
0: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연락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고, 좀 참여를 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뭐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막 탓이고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또 그거에 맞게 그걸 이해해 줄수 있는 친구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래서 절대 본인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1: 그러니까
0: 좋겠고.
1: 전 이거예요. 우리 사연자분이 왠지 여자분인 것 같은데,
0: 여자분인 맞습니다. 남자친구라고 얘기했으니까.
1: 이거예요. 만약에 진짜 찐친이잖아요. 우리 놀러 가서 근데 못 갔어요. 우리 사연자분이 진짜 바빠서 못 갔어요. 근데 진짜 같이 함께 있고 싶으면 영통일이라도 해요.
2: 그렇죠.
1: 아니면 막 이렇게 뭔가 이제 본인 사진을 들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뭐 태연 씨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한 명이 뭐가 뭐 급하게 아팠거나 뭐 가족 적으로 좀뭐좀뭐좀 긴급적으로 뭐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같이 왔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진을 띄워놓고 같이 사진 찍는다든지 막술 먹을 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사진 아니면 영통 해놓고 한다든지.
2: 그렇죠.
1: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
0: 그렇죠.
1: 노력이 아니라 거의
0: 맞아요.
2: 놀리는 거죠.
1: 놀리는 거예요,
0: 놀리는 거죠,
1: 진짜.
0: 사실.
1: 그거에 지금 우리 셋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 관계는 저는 어느 정도는 갔다 생각해요.
1: 저도 그래요.
0: 왜냐하면 사실 이네 명이서 이미 뭐 여행도 갔다 왔고 막 그렇게 막 자기는 빼고 하는 얘기도 분명 많을 거고 약간 그건 뭐냐면 이네 명이서 이미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이
1: 맞아요.
0: 상황에서 혼자서는 1대 4잖아요. 혼자서 나 이게 서운해 니네 왜 이렇게를 말해봤자 네 명이서는 공통되게 너가 이랬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사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서 그냥 잘못한 사람 되고 그래 내가 미안해 하면서 약간 이 관계를 유지해봤자 눈치만 보고 뭔가 불편해질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굳이 내가 이런 게 서운했고 기분 나빴어를 이 관계에서 굳이 더 말해야 될까라는 물론 당연히 서운한 거는 인정 저희도 다 너무 공감하는데 굳이 말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지는 게 어차피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1: Yeah, so he feels that the relationship has definitely run its course. And the reason why us three are so upset is because they're doing this on purpose. Like, if you really wanted to be a part of it, or if their friends really wanted you to be a part of their trip or their jokes or anything, they would make an effort to do that. And they're not showing that effort either. 태연 씨,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2: 우선 뭐 해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저는 조금 공감을 드리고 싶은 게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이런 경험을 좀한 적이 몇번 있기 때문에.
1: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그냥 나왔어요. 뭐 이거 뭐 그냥 정리를 하셨어요. 마음을 정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2: 마음을 다잡은 건 당연히 다잡았고요. 어릴 때는 사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저는 주변에 친구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예, 처음 이제 그때 약간 뭐 흔히 왕따라는 걸 이제 당한 적이 있었는데, 뭐 사실 그럴 때야 저는 이제 명확하게 제 소리를 냈어요.
1: 오케이.
2: 네, 대응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상대방도 당황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된 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지내야 하는 사이에서 이제 그런 적이 몇번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제 저를 그때도 역시나 어쨌든 제가 뭐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명확하게 제 소리를 냈고 시간을 갖고 기다렸죠. 네, 그러니까 멀어질 수 없다면 어쨌든 계속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피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서 그냥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 뭐가 됐건 어쨌든 본인이 혼자라는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Okay, so he definitely says that he's had this happen before. In first grade, he was able to have his voice be heard, and it was able to go over. And then it would happen again when he was not able to get away from the people he had to, organize his relationship with. And he did put his foot down, but it wasn't to the point where they would put him in an awkward situation. So, stay your voice, or just, avoid it. It feels that you can go from there. So we need to do the countdown to find out who took the win for today. So 10,
2: 9,
1: 9, 8,
2: 8,
1: 7,
2: 7,
1: 6,
2: 6,
1: 5,
2: 5,
1: 4,
2: 4, 3,
1: 3, 2, 1.
2: 2, 1.
1: Today, 오!
0: 부.
1: 연속으로?
2: 결과 그렇게 나오나요?
1: 태연
0: 연속으로.
1: 특도
0: 야.
1: 윈! 야! 태연 track took the win for today. 어, yeah. 오늘은 노래 얘기를 많이 못 했는데도 태연 씨 아, 네. 노래가 선택이 됐네요.
2: 아, 그렇네요. 이 사연이 너무.
1: 근데 우리 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사연에 몰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 네. 사연이 아, 매 회차마다 사연이 너무 재밌어서.
1: 어, 맞아요. 우리 네. 말이 많아졌어. 네. So we're getting really talkative because the messages are getting really juicy these days. So 네. we love it too.
2: 한 시간으로 yeah. 너무 약간 부족하다는 그쵸? 생각이
1: 부족해요. 좀 들기면서. This one hour is definitely not enough to do our 대나무 숲. So we're gonna have to try to think about that in the future.
2: 네, 편성해 주실 때 30분 정도 늘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1: I wish we could have at least more like 30 more minutes to do so. But we do have to say goodbye for today. And as we do this, we are gonna be listening to the song that won, which is Imam Bir's version of Don't Think You're Alone or 혼자라고 yeah. 생각 말기. Enjoy this track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guys next week. 다음 주에 봐요.
2: 안녕. Bye.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 a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s, and hidden stories of musicians through personal photos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today, joining us in the studio, everybody, is none other than a fantastic talent, everybody. We have Ian of Lunate joining us at The Archive. Yeah. Welcome to The Archive. Yeah.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루나 비더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 이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Bravo! We have Ian of Lunate joining us in the studio.
1: Yeah.
0: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사람이? How can a man look like this? 너무 빛나십니다.
1: 아, 진짜 감사합니다.
0: Amazing aura coming from Ian today. 그 혼자 라디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아, 저 처음입니다.
0: 완전 처음이에요?
1: 네, 혼자는 처음입니다.
0: Okay, so everybody, this is his first time ever coming on a radio show all by himself. 그 뜻은 오늘 저희가 어디에서도 못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한번 파헤쳐보는
1: 아, 좋습니다.
0: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1: 너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질문 해주고 싶으신 거 다 해주셔도 됩니다.
0: Okay, so we're going to uncover all the TMIs and all the unknown facts about Ian here. 저희 시작하기 전에 댓글 보시면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지금 아. 남겨주시고 계신데 몇 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네. 아, 이거. 세상엔 인간미라는 게 있답니다. 죽음의 결함을 아름답게 보이는 건데 인간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남미만 그득그득.
0: Saying, you know, there's something like being very human, being originally human, but this man, he has no flaws, so he's a flawless person. 저도 동의합니다.
1: 아.
0: 저도 동의합니다. 같은 분께서 지금 요한 눈이 하트예요 라고 하시는데, yes, Stephanie says, she can see heart signs in my eyes. Today's going to be a very interesting one.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산산파워님께서 오늘 신은 양말 색상을 알려달라고. TMI 한 바로 가볼까요?
1: 아, TMI 오늘...
0: What's the color of your socks today?
1: 아, white입니다.
0: White.
1: Yes.
0: Okay, 이런 질문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1: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0: First time ever hearing such question. 오늘은 흰 양말을 신으셨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0: We also have Yant saying, 너무 잘생겼다. Looking so, so good. MBB says, Ian, you're so, so... beautiful. 저희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1: 네.
0: 저희 방송에는 이 굉장한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요.
1: 뭐죠?
0: 아까 전에 저희가 아, 그 미모를 한참 담았던 아. 이 카메라 넘겨보겠습니다. 3, 2, and 1. Our signature camera, everybody. 오늘 아마 이거 고정으로 갈 것 같아요.
1: 아, 이거 고정으로요?
0: 제 생각에는 이 카메라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1: 아, 아닙니다. 그 같이 나오셔야지.
0: 아, 아닙니다.
1: 재밌게 나오죠.
0: 저를 좀 살려주세요.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0: This might be the main camera for today's interview. Okie dokie. 저희 보통 처음 만나게 되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야 되잖아요.
1: 네, 맞죠.
0: 본격적인 인생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저희가 팩트 체킹 코너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1: 아, 팩트 체킹 좋습니다.
0: Yeah. We're gonna be doing a fact checking 코너. Prior to the official interview, because we need to break the ice together, right?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0: 이은님, your given name, 그 이름이죠.
1: 네.
0: 본명, 노성철 맞나요?
1: 맞습니다.
0: Bingo, 노성철, it is. Okay, okay. 자, 생년월일 가.

0: 보겠습니다. 네. 2003년 12월 11일생.
1: 맞습니다.
0: Bingo. 네, December 11th, 2003. 충격적이지만 저도 12월생이거든요.
1: 아, 진짜요?
0: 저 12월 17일인데.
1: 아, 완전 비슷하네요.
0: December 17th is my birthday, but 저랑 띠동갑이십니다. We're 12 years apart. 아, 어지러질합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네. MBTI.
1: MBTI.
0: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Let's check out the MBTI, everyone. ESFJ. 맞나요?
1: 맞습니다.
0: Bingo!
1: ESFJ 맞습니다.
0: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1: 이게 MBTI가 막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0: 네.
1: 딱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저도 시작을 해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MBTI가 바뀌질 않더라고요.
0: 오, 쭉 그냥 ESFJ?
1: 네, 진짜 쭉 ESFJ가 나오더라고요.
0: Okay, so he's saying he did take the test when it first came out, MBTIs, but ever since, he was a constant, consistent ESFJ. Very cool. 자, 저희가 몇 가지 더 확인해 봤는데 보다 보니까 그 상징하는 동물이 있으시더라고요.
1: 아, 네, 있습니다.
0: 동물이 제가 보니까 사슴이라고.
1: 사슴은 아 약간 이제 처음에 데뷔했을 때 네. 이제 눈망울이 약간 사슴 같다라고 아~ 해서 이제 약간 사슴으로 약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people said his eyes look like a deer's eye, meaning it's very big and very very clear and transparent. And at the same time looks very emotional, right? It's very deep. And hence his representative emoji is a deer. 진짜 사슴 눈이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눈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아, Beautiful eyes.
1: 감사합니다.
0: No jokes, no jokes. 어, 이 화면을 돌리기가 좀 두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I'm very afraid to flip the screen. 어, 몇 가지 찾아보니까 또 그 닉네임이 몇 개 있으시던데.
1: 아, 닉네임이요.
0: 자, 가장 먼저. 아기 치타.
1: 아기 치타.
0: 베이비 치타.
1: 베이비 치타.
0: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죠?
1: 아,
0: 베이비
1: 이거는
0: 치타.
1: 뭔가 그 치타를 네. 제가 좀 좋아합니다.
0: 아, 오케이.
1: 약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제가 뭔가 만들어 본 닉네임이었을 거예요, 아마.
0: 아,
1: 아기 치타는. 근데 치타라고 하기엔 뭔가 그때가 아마 데뷔 초였어 가지고 뭔가 팬분들이 이제 아직은 아기 같다 아...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아기 치타가 된 것 같아요.
0: 실제로 달리기가 빨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1: 실제 달리기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0: 아, 그거 이따가 한번 얘기해보죠.
1: 아, 네.
0: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빠르실 것 같은데.
1: 아니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0: He says personally his favorite animal was cheetah. Cheetah, everybody. And when they first debuted, all the fans said, you know, they're a rookie group, so why don't you become like a baby cheetah? I'm asking, isn't it probably because you're very, very fast at sprinting? And he says he's not. But we'll have to check that very, very soon because he has a very interesting athletic background. We're going to get to that very, very soon. 자, 취미를 좀 봤는데
1: 네네.
0: 한강을 자주 가신다고.
1: 한강을 네. 자주 갔었긴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연습생.
0: 아,
1: 연습생
0: 네.
1: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제가 원래 생각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에요.
0: 네.
1: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묵혀뒀던 이 짜증과 스트레스를 이제 좀 풀러 주말마다 이제 항상 한강을 갔었습니다.
0: 주말마다?
1: 네.
0: 혼자?
1: 맞아요.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생각보다 좋아해가지고
0: 네.
1: 그리고 또 한강에 약간 그 전 저녁 때 좀 많이 갔거든요. 그 잔잔한 그 이렇게 출렁이는 물결을 좀 보면서 네. 혼자 이렇게 좀 앉아 있으면은 생각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한강을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0: Okay, so when he was a trainee, everyone, because his training and everything was very tough and stressful, every weekend he would go to the Hangang River, sit down, just watch the water ripple and all that. And meditate. And he said it was very helpful at the time. 한강 가서 특히나 또 이 외국 가수죠. 네. 라우브 음악을 듣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1: 맞아요. 제가 네. 라우브님 노래를 연습생 하기 전부터 좋아했어요.
0: 오.
1: 진짜 거의 라우브님 노래만 들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0: 네.
1: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0: 마음을 최고기 뭐예요? 혹시 있으세요?
1: 저는 Never Not.
0: 아, Never Not. 네. 아, 너무 좋은 노래죠.
1: 네, 진짜 제 마음을 가장 안정화시켜준 노래였어요.
0: 약간 테라피 같은 느낌이구나.
1: 네, 맞아요. 진짜 딱 이어폰 끼고 노이즈 캔슬링 한 다음에 네. 딱 걸으면서 들으면 진짜 마음이 싹.
0: Okay. Nice. He said his favorite artist, even before becoming a trainee, was Lauv, everyone. And there is a song called Never Not, which is a beautiful track, by the way. And this is

0: 지금 메롱 이쁜 별님께서 아, 그 노래 인정 인정 이라고 하십니다. She says, I agree to that song. Never Not by Love is a great, great song indeed. 치키미께서도 미남을 만날 수 있는 한강은 어디입니까? Where do I have to go to see a person that looks great like you at 한강 River? 그거는 저만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1: 알겠습니다. 아,
0: 어느 공원으로 가야 또 이한님 만날 수 있을지는 이따가 확인해보죠. We're gonna check it out later on. 자, 좋습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해보고 싶은데
1: 네.
0: 그 제가 알기로는 장기가 있으시다고.
1: 장기요?
0: 피리?
1: 피리?
0: 아, 손피리라는 장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I heard he has like a hand whistling special skill. 이게 이거, 뭐예요?
1: 아, 이게 제가 이거 연습생 때
0: 네.
1: 저는 장기가 딱히 없었어요.
0: 네.
1: 듣기가 없어서 아 그래도 이제 곧 데뷔해야 되는데
0: 네.
1: 뭐라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건데 사실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복불복이어서
0: 어? 한번 보여주시면
1: 한번
0: 돼요? Can you try? Here goes a special skill, special talent coming from E and everyone. Hand whistle.
1: 와, 진짜 오랜만인데요 이거.
0: 자, 긴장됩니다.
1: 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0: 브라보 뭐예요?
1: 처음 성공해봐요 저.
0: What?
1: 진짜 처음 성공해봐요.
0: 와, 잠깐 뭐야 이게?
1: 제가 어딜 가서나 이특기를 하면은 네.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처음 해봐요. 드디어 와
2: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1: 진짜 드디어 성공했어요.
2: What? Okay, so that was a hand ocarina. He tried to pull this off everywhere else. He failed, but today for the first time, he successfully pulled off his skills. 아니 엄청 잘하는데요?
1: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진짜.
2: 그 스니커즈도 한번 해주세요.
1: 스니커즈.
2: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1: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니커즈.
2: Oh man, that was incredible. 와 지금 마이페이지 이한님께서 와 노성철. people are being stunned by his skills right now. 아유 진짜 장기네요.
1: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진짜로.
2: 다음번에는 그냥 아예 스니커즈랑 부탁드려볼까요?
1: 스니커즈로 제가 연습을 진짜 해보겠습니다 한번.
2: 좋습니다. Next time we're gonna ask him to hand whistle their latest track, Sneakers.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좀 아쉬운데 이렇게 가다가는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곧바로 들어가 볼까요?
1: 네 좋습니다.
2: 저희 지금 이 오카리나 하나로 금방 친해진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아 다행입니다.
2: I suddenly feel so close thanks to the hand ocarina. Okay, 저희 코너 그 The Curation이라는 코너입니다.
1: 어, 네.
2: Our corner is called The Curation.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네. 그 이안님이라는 또는 노성철님이라는 분의 전시회장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1: 전시회장.
2: 인생 전시회장.
1: 어, 네.
2: 그래서 세 가지 작품을 지금 골라 주셨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개인 사진을.
1: 네, 네.
2: 그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 이런 거를 진짜 큐레이터처럼 도슨트가 되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 아, 알겠습니다.
2: 기대됩니다.
1: 자,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Okay, everybody, this is gonna be the curation live photo session. We're gonna walk into the exhibition hall of Ian of Loon A, talking about his life and everything based on three photos that he has chosen out for us today, everyone. 자, 이 세 가지 사진 좀 보면서 되게 반가웠고 또 귀엽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아, 네.
2: 괜찮으시면 바로 첫 번째 사진 가볼까요?
1: 네, 가봅시다.
2: Okay, I'm super excited to show you guys this photo. We're gonna flip the screen in 3, 2, and 1. 빠라라!
1: 와, 진짜.
2: Oh my goodness! 와, 꾸러기, 꾸러기.
1: 네, 진짜.
2: If you can see this photo right now, everybody, you'll see a baby, very, very young Ian, dressed up in a soccer football jersey. 자, 사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축구 선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축구 선수가 돼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중학교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아마 처음으로 갔던 전지훈련일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2: 전지훈련을 갔어요 중학교
1: 네,
2: 때?
1: 네 전지훈련이죠.
2: 우와.
1: 저기가 어딘지 기억해요. 제주도예요 제주도.
2: 제주도예요?
1: 네 저희 중학교 때 항상 전지훈련을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2: 우와.
1: 제주도 딱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간 전지훈련일 겁니다.
2: Okay, so everybody, to show you the image one more time, this is when he was in grade 7, everybody. So that is middle school freshman year. And this was when he was training to become a professional soccer player. And it was a remote training session at Jeju-do Island

0: at the time. 자, 등번호 33번이십니다.
1: 네.
0: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저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1: 아, 들었습니다.
0: I'm a huge fan of soccer. 저도 되게 오랫동안 축구를 했어서.
1: 네.
0: 너무 궁금한 거. 일단 포지션. What's your position?
1: 저는 왼쪽 윙을 맡았습니다.
0: Left wing.
1: 네.
0: 그 치열하다는 left wing. 그 치열한 포지션. 모두가 원하는 그 포지션. 오른발잡이라면.
1: 진짜 모두가 원하는 포지션이긴 했어요.
0: 와, 근데 주전이셨잖아요.
1: 저 주전이었습니다.
0: Okay, everybody. He was the main left forward, left wing of the team. And this is a very competitive position. You have to be a good shooter. You have to be really fast and a good dribbler too. 그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1: 아, 그렇죠.
0: 바로 첫 사진이 축구여서.
1: 빠질 수 없죠.
0: 가수가 되기 전에는 본격적으로 축구를 꿈꾸셨던 거죠? 축구 선수를.
1: 네, 완전 축구 선수, 100% 축구 선수였어요.
0: He was 100% into and training to become a professional soccer player. 그러면 네. 처음 축구를 접한 시기는요?
1: 완전 어릴 때 아빠랑 공원에서 축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기 때요. 유치원. 네.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부터 이제 아빠랑 축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축구에 예, 관심을 보였고
0: 오.
1: 이제 아빠가 아 한번 축구 클럽 들어가 볼래?
0: 오.
1: 그래서 초등학교 때 들어가게 된 거죠.
0: 초등학교 팀을요?
1: 아니요,
0: 그냥 클럽을.
1: 네, 클럽이었어요.
0: 오케이.
1: 들어가게 돼서 축구를 하다가 이제 거기 축구 클럽 감독님께서도 이제 한번 선수반을 해볼 거냐?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래서 축구 선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축구 그럼 선수반을 들어오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아빠 엄마랑도 많이 상의를 해봤고
0: 네.
1: 감독님도 선수반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선수반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0: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1: 네. 8살 때부터는 그냥 일반 그냥 축구 이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Okay, so here it goes, everyone. Preschool days, he has core memories of, you know, playing soccer with his father at parks. But later on, his father said, hey, you want to go join a club or something? So they decided to put him into a club in which he was having so much fun. And even when training at these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trainers and the coach, they were like, maybe you should try considering a professional path in soccer, football. And that's why he ended up joining the advanced professional soccer team course in his elementary school that was grade 5, everybody. So he started playing soccer at 8 years old until 16 years old. 그래서 축구 활동을 8년 동안 하신 거죠, 지금?
1: 네,
0: 8살부터 16살 때까지.
1: 네, 맞아요. 16살 때까지 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0: 자, 제가 궁금한 거는 아, 물론 지금 이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팬분들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겠지만
1: 네.
0: 축구를 쭉 하셨어도 충분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바뀌게 된 계기.
1: 아, 이게 아, 딱 2학년
0: 네.
1: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큰 이제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0: 고난?
1: 네, 이제 그때 잘 슬럼프가 왔던 시기였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축구가 잘 안 되고 제가 실력적으로 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상태여서 굉장한 슬럼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 아빠한테도 아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축구를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3학년이 됐어요.
0: 네.
1: 3학년 이제 처음 겨울에 이제 전지훈련을 가게 돼요.
0: 오.
1: 1월이었나 2월 달이었어요.
0: 중3 때?
1: 네, 중3 때 또 네. 전지훈련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허리 인대를 제가 다쳐가지고 그 진짜 못 걸어 다녔었거든요.
0: 진짜요?
1: 절뚝거리면서 걸어 다니고 진짜 아예 그 축구 플레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0: 심각한 부상이었네.
1: 네, 맞아요. 그렇게 다쳤었는데 원래 이제 그만둘까를 생각도 했었고
0: 네.
1: 근데 그 시기에 딱 다쳤다 보니까 아 이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0: 아 이게 지금 16살 때?
1: 네, 딱 16살 때.
0: 아 그래도 그 당시에는 많이 속상했겠어요?
1: 속상했죠. 진짜 속상했고 왜냐면 제가 축구 선수 말고는 다른 꿈을 생각해 본 적이 단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걸 그만두게 되니까 좀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가 너라면 좀 다른 걸 해봐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서 그래도 그 힘든 시기를 좀 잘 금방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Okay, so here's a very unfortunate series of events. At the time, this was about, you know, grade 8 in which he was facing a lot of difficulty. He was stressed a lot. He put it into the terms of slump. So he was having a slump phase at the time. He felt stuck. He felt like he wasn't really improving at all. And that was a phase he was kind of confused too in terms of career. But suddenly, when the school decided to go for a remote training session, once again, this was like January when he was in grade 9, he got injured. He got injured so very bad to an extent that he couldn't even walk. And he hurt his back real bad. And this was when he thought, you know, maybe it's about time. It's about time to let go and pivot a little bit. And that's why he told his parents, saying, maybe I'll have to find something else, you know, find a different career path. And he was having a very tough time at the time, but his parents came up saying, hey, you, we know how much of a strong, hard worker you are. So search for something and give it a try if you have anything that interests you. 그렇게 해서 이제 축구를 나름대로 안타깝게 접으시고
1: 네.
0: 공부를 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제가 그래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축구와 병행을 했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진짜 중학교 축구부에 들어가고 나니까 공부를 약간 하기가 너무 솔직히 힘든 거예요. 이제 새벽 연습부터 시작해서
0: 그쵸.
1: 아, 저녁 운동까지 하면은 진짜 하루가 끝나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너무 힘들었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공부를 슬슬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축구에 전념을 하고 있던 터라 공부에 아예 재능이 이제 소질이 아예 없었었어요.
0: 오.
1: 근데 이제 축구를 그만뒀잖아요.
0: 네.
1: 제가 당장 생각해본 게 없었으니까 일단 공부를 하자.
0: 일단은 하자.
1: 일단은
0: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1: 네, 고등학교도 어쨌든 올라가야 되니까.
0: 네.
1: 일단 공부라도 해보자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과외도 받았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Okay, so he's saying when he got injured, you know, elementary school, he was able to both train as a soccer player and study. But when he moved up to middle school, he took the job of a professional soccer player very, very seriously. He could not focus on his studies. But after getting injured, he thought maybe it's time to study again because that's what he could do right away, immediately. And he also had to go into a decent high school. So he ended up studying all the way from this class materials from grade 7. So 3 years worth of studying altogether, condensed. He even had personal tutors and everything. Ended up with a very decent score. 성적도 잘 받으셨다고 그 당시에.
1: 아 이게 사실 처음엔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제 막 1학년 거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하니까 네. 3학년 수업을 따라갈 수 없었는데 과외를 조금씩 배우고 나면서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0: 네.
1: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제가 중학교 3학년 수업 진도를 다 따라잡아놨어요.
0: 오.
1: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이제 또 과외를 이제 열심히 받으면서 공부를 한 결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시험을 봤습니다.
0: 오.
1: 거기서 제가 80점을
0: 아, 브라보.
1: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봤을 때는 막 10점, 20점 막 이랬어요.
0: 오.
1: 제가 사실 막 찍기도 했었고
0: 네.
1: 그랬었기 때문에 막 10점, 20점 받았다가
0: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 한 반년 만에 그 중학교 코스를 다 밟은 거네요, 다시.
1: 네, 제대로. 진짜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따라잡아놨어요.
0: 그러니까 그 끈기가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땐 네. 그랬었어요.
0: 그 흔히들 엉덩이가 무겁다고.
1: 엉덩이가 무거웠죠, 그때는 네. 진짜.
0: 아, 그게 참 중요한 스킬이었던 거 아닌가.
1: 아, 감사합니다.
0: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He's saying for like half a year, everyone, he had to go through like condensed tutoring, condensed studying to cover all the materials from grade 7 to grade 9. He moves up to grade 10, high school basically. He takes an exam, math exam. He said just honestly speaking, he got like 10 out of 100, 20 out of 100 back in middle school, but he got 80 on the first exam, mathematics exam in grade 10, first year of high school. Bravo. Super hardworking, super diligent. 근데 그게 딱 스포츠랑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사실.
1: 맞아요.
0: 그
1: 맞아요.
0: 매일 하는 습관이 아, 분명히 든 게 아닌가.
1: 진짜 끈기 잘 들었었던 것 같아요.
0: He's saying, you know, him training every single day, that habit helped him very much in studying too.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벌써 축구도 커버했고
1: 네.
0: 공부도 커버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이 아이돌의 길이 지금 나와야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0: We covered soccer story, studying story. But now we are gonna jump into his lunate story. 캐스팅이라도 독특하다 들었습니다.
1: 캐스팅, 와 그 진짜 독특하네요.
0: I heard a very interesting story about how he got casted. 한번 그날의 기억을 읊어봐 주십시오. Tell us about what happened that day.
1: 아 이거 제가 한번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친구들이랑 이제 중학교 졸업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졸업한 이후였나? 네. 하기 전에 이제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갔었어요.
0: 그 서울에 있는 거?
1: 네네네.
0: Okay. Amusement park he went to with his middle school friends.
1: 이제 다 같이 가서 친구들과 막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친구들이 갑자기 막 자기들끼리 오늘 막 자기들이 막 번호 누가 제일 많이 따이는지 내기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 좋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했어요 그거를.
0: 네.
1: 누가 번호 제일 많이 따이나. 해서 이제 롯데 다녔죠. 근데 그때까지 사실 아무도 따이지 않았어요. 그 놀이공원에서 전혀 아무도 따이지 않고 있다가 네. 친구들이랑 이제 다 놀고 나와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제 어깨를 톡톡 치시는 거예요.
0: 운명적인 똑똑.
1: 네, 그래서 톡톡 치셔서 제가 딱 뒤를 돌아봤는데 네. 혹시 기획사 있냐?
0: 그냥 네. 갑자기?
1: 네. 네, 기획사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아이돌이라는 직업에 대한 꿈이 0.1%도 없었습니다.
0: 그냥 고려 대상이 아니었구나.
1: 네, 진짜 그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저는 카메라 네. 앞에 쓰는 카메라 사진 찍는 것도 제가 싫어했고요. 약간 그런 걸 굉장히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약간 사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0: 그럴 수 있죠. 의심이 가죠. 네. 처음에는
1: 원래 또 그런 게 또 많잖아요. 그래서 아 사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어요.
0: 네.
1: 아, 죄송합니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아 일단은 얘기라도 해보고 싶으니까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0: 네.
1: 그 제가 아 그러면 명함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하겠다. 제가 연락 안 하려고.
0: 네.
1: 명함을
0: 달라.
1: 네 명함을 달라 했는데 명함이 안 주겠다. 명함이 없대요. 그래서. 그래서 더 의심이 갔죠.
0: 네.
1: 전 이거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 그러냐 일단 알겠다 해서 친구들이 그때 귓속말로 일단 자기 내 번호라도 줘라.
0: 네네네.
1: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하고 친구 번호를 줬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친구들 다 같이 지하철을 타고 집을 가는 중에
0: 네.
1: 전화가 온 거예요.
0: 친구한테
1: 네.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친구도 자기가 받았죠 이제.
0: 네.
1: 여보세요 했는데 아까 그 캐스팅했던 사람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친구가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네 안녕하세요 라고 지하철에서 이제 받으면서 통화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통화를 했던 내용이 아 이제 무슨 회사인지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아 뭐냐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빅히트였었어요. 지금 하이브지만 아 지금 빅히트다. 저는 근데 그 뭔지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음소거를 해두고 친구들한테 빅히트가 뭐냐.
0: 다들 난리 났겠네.
1: 네, 회사가 뭐냐 했는데 그 방탄소년단 있는 분들 뭐 봄날 모르냐. 한창 그때 당시에 봄날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뜨고 있을 시기였어요.
0: 네.
1: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서 일단 음소거 다시 끼고 제가 아 네 그런가요 해서 뭐 한번 괜찮으면 오디션을 한번 볼 수 있냐.
0: 네.
1: 제가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 적극 찬성을 하는 거예요.
0: 네. 아니 저라도 엄마 아빠 제가 부모님이었어도
1: 한번 네. 해봐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네. 한번 해봐라. 해서 알겠다. 해보겠다. 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고 일단 해보겠다. 네. 뭐 춤이랑 노래 한 곡씩 준비를 해오래요. 그래서 춤이랑 노래 열심히 준비해서 갔죠.
0: 네.
1: 가서 딱 이제 봤어요. 카메라 테스트를 이제 본 거죠. 보고 또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0: 네.
1: 일단은 연습생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뭐라 하죠? 그땐 견습생? 견습생이었던 네. 것 같은데 연습생 하기 전에 이걸 한번 해보자.
0: 그렇죠. 수습 기간이라 할 수 있겠죠.
1: 아,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네. 제가 중간에 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관심이 없던 터라서 네.

0: 맞아요. 아,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와. 나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 그냥 바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연습생을 아 그만두지 말아달라. 연습생을 들어와라. 바로 해주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또 이제 엄마 아빠랑 또 엄청 많이 상의를 했죠. 엄마 아빠 해보래요. 그래서 오케이 해보겠다. 해서 연습생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습생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1: 굉장한 스토리인데요.
0: 그렇죠. 제가 와. 이렇게 자세한 게 처음 풀어봐요 여기서.
1: 저 지금 약간 진짜 영화 보는 기분이었어요.
0: 진짜 처음 풀어봐요.
1: 약간 진짜 그 연습생 드라마 같은 느낌? 이라 해야 되나? 약간 웹드 같은 느낌이 있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와, what a story, everybody. Okay, 제가 한번 잘 통역을 해보겠습니다. Here it goes, everyone. So he was actually at an amusement park with his friends. Okay, and they had this bet saying, "Let's check who gets approached the most by people asking for their numbers." But nobody obviously approached them. But suddenly, when they were about to leave the amusement park, somebody came right behind them, tapping his back, saying, "Hey, do you have an agency?" And he said, "No." And the company, the agency person, the agent said, the recruiter was like, "You know, I'm from a decent agency. Do you have any thoughts in coming over and having an audition?" And he said no, because he never ever considered becoming an idol group member. But because his friends were kind of wanting him to get a second chance, his friends were like, "Hey, maybe you should let them know of their numbers, borrowing their numbers." And on the way back, one of his friends received a call from the agent, the recruiter, saying, "Hey, we're from Big Hit Music." And at the time, Ian here did not know what Big Hit is. So he was like, "I don't really know what Big Hit is." But his friends were like, "Oh, that's where BTS is." And that's why he picked up the phone. Later on, they asked him to come in for an audition. He told their parents. Their parents were like, "Of course you should go in audition." So he went to audition. He became a temporary trainee. It's like a pre-trainee phase program. He was doing it, but he found out that he wasn't really having fun. So he said, "Maybe this is not for me," to the agency once again. And the recruiter said, "Hey, we want to take you in officially as a trainee." And that's how his journey as Lunate began. What a story. 어마무시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나도 가고 싶다. 놀이동산. 저도 혹시 걸어다니면 안 되겠죠?
0: 되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1: I'm like, I want to go to that amusement park, hoping the same thing will happen to me. But anyway, what a story. 팬분들께서도 지금 너무 신선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진짜 처음 풀었기 때문에.
1: It's the first time really putting out all this detail of how he became a trainee and also a member of Lunate. 그렇게 해서 이제 데뷔를 또 하게 되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And through that, they officially debuted, of course, as Ian of Lunate. 자, 저희가 확인을 또 해봐야죠. 두 번째 사진. We're gonna show you the second image for today's curation.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3, 2, and 1. 따르릉.
0: 와우.
1: 이 비율이. Look at the proportion, everybody. 와, 굉장하십니다.
0: 아,
1: 사진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0: 이게 이때가 아마 저희 데뷔 프로필 촬영되었어요.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찍었었는데
1: 네.
0: 아마 이게 그 약간 왕자 컨셉으로 찍었던 컨셉 샷이었거든요. 근데 저때 그냥 제가 이렇게 셀카 찍고 있는 걸 다른 멤버가 찍어준 건 사실이에요.
1: 아, 네. So that was at the debut photo shoot studio, everybody. There were two different concepts. That was a concept in which they were dressed up as princes. And it was taking a selfie and one of his fellow members took a photo for him. 연습생활을 몇 년 하신 거죠?
0: 저 5년 하고 데뷔했습니다.
1: He trained 5 years under that agency before officially debuting as Lunate. 그 데뷔 때의 순간이 굉장히 뜻깊었을 것 같아요.
0: 데뷔 때 정말 긴장도 많이 했고
1: 네.
0: 정말 뜻깊었던 게 또 제가 18살 때 연습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 네.
0: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1: 아, 그, 알고 있죠.
0: 네, 아일랜드라고.
1: 네.
0: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세상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얼굴이 알려진 상태에서 이제 아, 뭐 노성철 판타지오 들어갔네. 이렇게 사람 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되게 좀 약간 공개하게 되면서.
1: 네.
0: 그래서 저는 아, 들켰다. 좀 몰래 데뷔하고 싶었거든요. 약간 저 여기서 데뷔했습니다 하고 짜잔 데뷔하고 싶었는데 네. 이미 알게 된 거 아 긴장 이렇게 엄청 하고 있다가 드디어 딱 데뷔를 하게 되니까 네. 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냥.
1: 그럴만하죠.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0: 아 진짜 긴장됐습니다.
1: 그 꿈꿔왔던 순간인데.
0: 맞아요 맞아요.
1: He sang at the time of debut. He was very very nerve-wracked. Prior to officially debuting, he was also on a TV show called Island at the time. And before debuting, he wanted to keep it a secret to everybody around him, to his acquaintances. But through that show, people reached out to him saying, hey, you went into an agency called Fantasio. And later on, he just accepted the fact. And prior to debut, he just remembers being super duper nervous.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스키미님께서 그 사진 아까 그 셀피 사진 네. 이거 누가 찍으셨냐고. Who was the one that took this photo? 기억나세요?
0: 아 기억 안 나요. 아, 이거 네, 아마 그 멤버들이 찍었을 거예요.
1: 아, 아시는 멤버분은 지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the member is tuning in, please leave a comment. Very cool, very cool. 그렇게 해서 이제 데뷔를 멋지게 하셨고 네. 지금 이제 몇 년 차죠 활동하신지?
0: 지금 4년 차 됐습니다.
1: 4 years of promotion, everybody. 지금 팀에서 안무 포지션을 굉장히 잘 담당해주고 계시잖아요.
0: 아, 그렇죠. 저 댄스 라인입니다.
1: He's in the dance line of the team. 평소에 그 안무도 막 짜고 하세요? Do you make your choreographies?
0: 아, 평소에는 네. 그냥 안무를 따는 걸 좋아하고요.
1: 어, 카피하는 거를.
0: 네, 네. 이제 카피를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회사랑 잘 얘기가 돼서 네. 이번 스니커즈라는 타이틀 곡을 저희가 안무 제작을
1: 직접?
0: 네
1: 전부 다?
0: 아니요 후렴만
1: 후렴을?
0: 네 후렴을 제작을 참여를 했습니다.
1: What? Okay, so usually Ian here usually enjoys copying all these different dances. But for this comeback with the latest track Sneakers, the members and Ian here, they personally curated and created the choreography for the chorus part of the song. 그럼 이쯤에서 시그니처 안무 혹시 있어요? 후렴?
0: 아 있죠.
1: 혹시 어떻게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Do you have like a signature dance move? 그냥 손동작이라도 있으면?
0: 아 이제 네. 뭔가 스니커즈니까 네. 저희 신발을 생각하고 만든 안무인데요.
1: Thinking of a sneaker.
0: Yeah. 네. 이제 신발 이렇게 가리킵니다.
1: 네.
0: 후렴 시작부터 신발을 이렇게 가리키는 포즈가 있어요.
1: Okay. You point out 네. to the shoes.
0: 이렇게 가리키는 포즈 동작이랑 네. 또 뭐 다른 안무 하다가 또 신발을 보이면서 털어주는 또
1: oh, 동작. And you wipe off the sneakers.
0: 네, 이렇게 털어주고 네. 또 이렇게 다른 안무를 하다가 신발을 이렇게 돌려서 다리를
1: oh, you twist your legs.
0: 네, 돌려서 바지를 살짝 들면서 신발이 보이게 이 자랑하는 okay. 포인트를 저희가 좀 생각 아 저희가 많이 짰습니다.
1: 네. Oh my. 그럼 진짜 그 스니커즈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모티프를 가지고
0: 맞아요.
1: 다양한 시도를 하신 거네요.
0: 네, 진짜 다양하게 짜다가 이런 좋은 안무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아,
1: 이렇게 훌륭하신 안무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0: 아,
1: he's a wonderful choreographer, everyone. Using all these different aspects to use sneakers as a motif to this lovely choreography. 많은 분들께서 춤 너무 좋다고 하시고 노래도 되게 잘하신다고. 지금 wow. 팬분들께서 자랑을 많이 해주시네요. Saying Ian is a great, great singer too. Not only a dancer. 여러모로 팔방미인이신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못하시는 게 없네요, 진짜.
0: 네,
1: he's just truly a full package of an artist. We can definitely tell.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몇 네. 가지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0: 아, 뭐죠?
1: 그 위생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We heard that he's a very very sensitive with sanitation. 이게 아, 이게 사실인지 한번
0: 아 약간 위생보다는 네. 제가 피부가 많이 약한 편이에요.
1: 아, 네.
0: 그래서 막 피부에 조금만 뭐 해도 뭐 나고 해서 아, 피부 네.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은 받는 편이라서 뭐 해외 같은 데 나가거나 하면은 이제 제 피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뭐 샤워기 필터나 이런 베개에 까는 커버를 좀 들고 다녔던 편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네네.
1: 요즘도 그러세요 그러면?
0: 요즘에는 커버까지는 안 들고 다니는데 네. 필터는 항상 들고 다닙니다.
1: 샤워 필터?
0: 네 샤워 필터는 무조건.
1: Interesting. 그러면 그 즐겨 쓰시는 게 있나 보네요.
0: 네 있습니다.
1: Okay, so Ian here is saying he has weak skin and that's why whenever he would go promote elsewhere, go abroad or travel, he always carries a shower filter and pillow cover. Back in the days, he always carried these two, but nowadays he leaves the pillow cover and only brings shower filters with him.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 들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피부 약하신 분들은 그 샤워 필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0: 맞아요, 맞아요. 진짜.
1: Okay, so strong tip, everyone. 팁이죠, 오늘. 저희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그 혹시라도 피부 약하시다면 여러분, 이한님께서는 샤워 필터가 답이라고 하십니다.
0: 그렇죠. 샤워 필터가 필수입니다.
1: 나중에 광고 하나 들어오실 것 같아요.
0: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One day, you know, he might become like a model for an advertisement for shower filters.
0: 저는 그럼 진짜 광고를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주분들께 한번 한 말씀 가실까요? 카메라 보시면서.
0: 저에게 이제 샤워기 필터를 광고를 주신다면 제가 아주 뽕을 뽑겠습니다. 광고주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1: That was a personal message to all these, you know, CEOs out there saying he'll do his best, give his best to promote the brand and the items. 아니,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0: 감사합니다.
1: Okay, looking forward.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코너였는데 훌륭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것마저도. 자, 시간이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진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0: 네.
1: 물론 그 K리그 또는 뭐 EPL에서 뵀을 수도 있겠지만.
0: 네.
1: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굉장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죠.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Cheering you, picture number three, everybody. Three, two, and one. 빠라란. 자, of course, he gave up his dream to become a professional soccer player due to the injury, back injury. He did star on a mega soccer reality show. 이 경험 어떠셨어요? 굉장한 프로그램인데.
0: 아, 일단 이게 제가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1: He really wanted to be a part of this program.
0: 근데 어떻게 또 좋은 기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제가 또 축구를 좋아했다 보니까
1: 네.
0: 저를 여기서 진짜 다 보여주자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1: Okay, so he really wanted to join this program. He never thought it would happen, but it did. So he got so excited. He poured in his heart and mind and soul into the program. 그렇게 하고 이 판타지 리그를 우승을 하신 거예요?
0: 네, 우승했습니다.
1: And they won the grand award, everybody. Wow.
0: 제가 네. 또 결승골을 제가 넣어서
1: He scored the winning goal! Bravo!
0: 아, 이게 또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1: 나 너무 좋아하죠.
0: 살짝만 풀어보자면 네. 제가 이동국 감독님 팀이었어요.
1: 네. 팀 이동국.
0: 네, 근데 이동국 감독님이 또 발리슛의 대명사로 유명했어요.
1: 그쵸, 그쵸.
0: 제가 결승전이었는데 이제 전반전 30분 네. 하고 추가 시간 3분을 받을 때였어요.
1: 네.
0: 저희가 이미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지만
1: 네.
0: 3분을 남기고 제가 발리슛으로 그것도 제 주발이 오른발이지만 왼발 발리슛으로 제가 골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팀을 제가 우승을
1: 이거 뭐 만화책 만졌습니다. 같잖아 이거
0: 그쵸 네. 제가 또 팀에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멤버였어요. 막내에다가
1: 영화도 이렇게 안 쓰면 영화도 이렇게 쓰면 욕먹습니다.
0: 약간 그 뭔 느낌인지 아시죠?
1: 알죠.
0: 진짜
1: 알죠.
0: 그 희열이 장난 아니었어요.
1: 와. 아, 팬분들도 정말 그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보면서. 팬분도 그 방송을 보시면서 막 네. 소리 지르고 하셨대요.
1: 아니, 저 약간 오늘 그 이한님의 그 말솜씨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Oh, he's such a great storyteller, isn't he? So everybody, he just told us the last final game, it was after the first half. They got 3 minutes of extra time. And he was in Team 이동국, who is known to be like the best volley shooter. And this man over here. He scored the winning goal by shooting the ball mid-air straight into the net and, you know, winning the game. And he says this was just unbelievable experience. 아, 같이 축구하는 입장에서 아, 듣는데도 소름이.
0: 아이, 감사합니다.
1: I'm getting chills right now. 하지만 지금 진짜 소름이 돋을 시간이 왔습니다.
0: 아, 뭐죠?
1: 제가 듣기로는 그 이한님 그 4분할 컷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신다고. We've heard that he has a mega talent in shooting 4-cut photo. 저희 프로그램에도 4분할 컷 포토 세션이 있습니다.
0: 아, 그럼 그런가요?
1: 저희가 그 말도 안 되는 실력자라고 들어가지고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0: 해보겠습니다.
1: We've heard that he's very talented in putting out all these amazing postures for the 4-cut photo booth session and the archive has our very own photo booth. 저희가 20초 드릴 텐데
0: 네.
1: 20초 동안 제가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이걸 4번 할 거예요.
0: 네.
1: 마음껏 포즈 편하게 예쁘게 담아주시면 저희가 이걸 잘 편집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준비됐을까요?
0: 준비됐습니다.
1: Here it goes everyone. 20 seconds. 4-cut photo booth. 저희 마이크를 좀 앞으로 잠깐 치우고 가겠습니다. 시작! 갑니다. 3, 2, 1. 자, 두 번째 사진 가보겠습니다. 3, 2, and 1. 우와. 갑니다. 바로 다음 거. 3, 2, and 1. 자, 마지막 하나 갑니다. 3, 2, and 1. Bravo!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기셨죠?
0: 아닙니다.
1: 이게 감탄사가 계속 나옵니다. Wow, everybody! 이렇게까지 이목구비가 주장이 강할 수가 있나?
0: 아, 그러게요.
1: Very, very much of a defined facial structure. Looking great.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다 끝나버려서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1분 정도 남았습니다.
0: 네.
1: 가시기 전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The time is up, everybody. The last final word coming from Ian today.
0: 네, 일단 저는 루네이트라는 팀에 속해 있고요. 또 저희 루네이트 이번에 스니커즈라는 오프 더 그리드라는 앨범에 스니커즈라는 타이틀로 컴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고 총 4개의 그 곡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네 곡 다 정말 좋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8월 8일날 팬 콘서트도 하고 8월 9일부터는 유럽 투어도 다니는데요. 이번에 8월 8일 팬콘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팀에 저 말고 다른 멤버들도 정말 재밌고 다 실력 월등하고 진짜 좋은 멤버들이니까요. 저희 멤버들한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리랑 라디오에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브라보! 훌륭하십니다. Wow, what a PR! 너무 완벽했습니다. Okay, he is saying everybody, recently Lunate made a comeback with a song called Sneakers. Amazing comeback, amazing song, great song and choreography too. There are 4 songs in the EP. Make sure to go ahead and check out all the tracks he said. August 8th, they have a fan concert coming up. August 9th, that's going to be the European tour. He's saying for the fan concert, they've poured in their hearts so many things to check out. Also, the members, they have amazing members filled with incredible talent. So come over, support the team, support Ian, and make sure to show up to their gigs, everybody. 자, 이안님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짧은 시간에 축구로 하나 된 이 시간이 되지 않았나. 오늘의 마지막 곡도 선곡해 주셨는데
0: 네.
1: 또 축구하면 이 노래죠. Dreamers.
0: 가야죠.
1: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The final track, everybody, to celebrate his amazing 발리 슛. Right, volley midair shoot, everybody. The final track is Dreamers by 방탄소년단. Of course, 정국, everyone. 다시 한번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 다음에 또 꼭 놀러와 주십시오.
0: 네, 꼭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 We're gonna end the show together by saying goodbye.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카메라 보시면서 바이바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We're gonna say goodbye together. I'll be back tomorrow 4 p.m. KST. Thank you so very much for tuning in today. See you tomorrow, everybody. This is Johan Lee and Ian checking out. 1, 2, 3, bye-bye.

0: 오는 걸.
1: 가가 가라케 갖고 가한테 가가 만나겠더니 가가 아이라케 갖고 가한테 가가 아이라 간데 가니까 가가 맞다 가던데 오빠 살아있지.

0: 나오는 걸.
1: 서울 올라와가 편의점 아가씨가 너무 아름다우시길래 멋있게 서울말로 계산해야지 카미서 쓱 다갔지. 근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 아니요 뽕다리는 됐습니다.

0: 아쉬운 들은 잠시 미뤄두기로 해요. Alright, I'm gonna read the lyrics once again for you guys. It goes, 어느새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이죠. It's time for us to say the final goodbye. 울면 안 돼, 후회도 안 돼. You should not cry, shouldn't regret anything. 아쉬운 들은 잠시 미뤄두기로 해요. Let's put all the lingering aside for a while. 아쉬운 들은
1: 일들은?
2: 한 글자? 두 글자?
0: Could be or could be Ooh, that's what you get, Dawn.
1: 아쉬운.
0: See?
2: 아쉬운 마음? 감정?
0: Including all the listeners, we have a dream. It's to see you guys hit the reverse jackpot.
2: Dreams not come true.
1: 아쉬운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0: Well,
2: 아니면 뭐 아쉬운 감정들은?
1: 맘
2: 근데 한 글자가 아닌 것 같은데 길이가.
0: Alright, it's two letters.
2: 마음들은. 아 근데 말이.

0: 하겠냐 나가서 또 소고기나 사 먹겠지
1: 꽃등심
0: 배부르면 기분 좋다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갈아쓸게
2: 쇼핑 쇼핑
0: 기분 안 좋으면 뭐 하겠냐 나가서 또 소고기나 사 먹겠지
3: One exclusive. It's

0: Humans of Jeju. Ladies and gentlemen, we're back now with Humans of Jeju. So I'm here with a very special guest.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Okay, so first thing first, let me just quickly ask him the introduction of himself.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say hello. 안녕하세요.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근조 작가라고 하고요. 제주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생명추상이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So I'm Park Geun-ju, a photographer based on Jeju, and I've been working on a series creating color field abstract photographs. And so how did you first like come to Jeju and why? What made you decide to settle here? 제주에는 언제 처음 오셨고 또 어떤 계기로 제주에 이렇게 딱 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셨나요?
1: 2017년도에 입도했고요. 아이들이랑 도심에 살다가 제주의 자연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좀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0: Oh, very clear. I moved to Jeju in 2017 because my wife and I wanted our children to grow up surrounded by nature freely instead of the city. So we decided to start a new life here. It was a very simple decision. So were you already like taking photographs before moving to Jeju? Like how did you become a photographer in the first place?
2: 제주로 오기 전에도 원래 포토그래퍼셨나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사진작가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과정이 궁금합니다.
1: 제가 원래는 사진 대학에서 이제 사진을 전공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마다가스카르에 2008년도에 봉사 활동을 하러 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스치던 풍경이라는 주제로 개인적인 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0: Okay. So I studied photography in college and later like worked for a company. And in 2008, I coincidentally joined a volunteer trip to Madagascar and that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my first personal project called Passing Scenery.
2: 아, 여기 영어 이름이 혹시 있나요, 따로? 스치던 풍경이라는 이
1: 아, 없습니다.
0: 아, 네. Okay. 스치던 네. 풍경 in Korean. So I would just translate as passing scenery. Okay.
1: 네, 이 여행자 입장에서 현지인들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생활 풍속 이런 것들까지도 여행자의 시선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착장밖에 스쳐 지나가는 그들의 풍경들을 촬영하는 작업을 네, 했습니다.
0: Okay. When I was traveling, I realized I couldn't truly understand people's lives in such a short visit. So instead of trying to explain them, I simply photographed the very quiet, innocent, pure moments passing by outside the window. Okay. And what kinds of projects or subjects are you mainly photographing these days? Could you also introduce the main series you're currently working on?
2: 현재 제주에는 주로 어떤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계신가요?
1: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명추상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사물이나 공간, 건물 이런 것들의 색과 면들을 극대화해서 현실이면서도 이상적인 부분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업인데 그걸 생명추상이란 작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되게 처음 듣는 단어라 가지고 근데 그 제가 사진 작가님 작업한 거 보면서 아 이런 게 생명추상이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So as I mentioned, my main project on Jeju is a color field abstract series, as I mentioned earlier. And I use buildings to explore the line, the plane between reality and ideal by highlighting simple colors, light, and shapes. Oh, now, yeah, his like work piece

0: 이렇게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착창 밖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제가 눈을 바라보면서 촬영을 한게 아니라 작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 자동적으로 촬영을 하는 식으로 차창 밖에 스쳐가는 그 모습들을 촬영했던 작업입니다.
1: Okay, so he like he said, he simply captures the moment like outside the window, and that's the way he like works with his photographies. 구도가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네.
1: 구도가 너무 신박합니다.
0: 아우, 네.
1: 너무 예쁘네요. Okay. Maybe we should stop here at the moment and listen to a song and then come back to share more. And if there's anyone who are listening out there have questions, yeah, please feel free to drop them into the chat. We're going to get back to you after we listen to Lemon Tang by Hearts to Hearts.

0: Alright, that was Lemon Tang by Hearts to Hearts. Today we are joined by Park Geun-ju, yeah, Mr. Park Geun-ju, photographer or artist. And now we have a question like from one of our listeners, K-Drama. Question, do you find it hard to capture a shot? Sometimes when trying to photograph something, I get caught up in the moment and miss the shot. 이렇게 그 순간을 찰나를 잡는 게 쉽나 어렵나요? 혹시 왜냐면 이 친구는 잡으려고 하면 그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가지고.
1: 저도 그렇습니다.
0: 그래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계속 찍어야죠. 네.
0: 근데 그런 순간 있잖아. 아 저걸 찍었어야 됐는데.
1: 맞습니다. 네.
0: 맞죠?
1: 네. 눈으로 담으면 됩니다.
0: 네. You caught up in your eyes, and that's his answer. Okay, so let's quickly move on to our next question. So many of your photographs feature ordinary buildings on Jeju. Yeah, what made you start photographing buildings? 작가님 사진을 제가 인스타에서도 여러 작품들을 봤는데요. 여러 건물들이 많이 등장한 걸로

0: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저도 그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글을 보고 아 이것이 포토그래피 사진이었구나 라고 했는데 특별히 건물을 촬영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나요?
1: 처음에 제주에 오기 전에 성산일출봉이라는 그 건물은 뭐 달력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걸 이제 처음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동쪽의 성산일출봉을 보고 나서 이게 지금 정말 실제하는 걸까? 그림 같은 현상처럼 보여서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0: Okay, so before I had only like seen Songsanilchulbong in photos, maybe in calendars and so on, but seeing in person felt strangely unreal, almost like looking at a painting.
1: 그래서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이미지를 바라봤을 때 그거를 본인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대로 크기와 형태들을 여러 가지로 편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착각적인 현상이 되게 재밌어서 우연히 이제 건물을 보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까 봤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도 다른 형태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 건물들을 이제 집중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0: Okay. That experience made me wonder how our minds and our brains see similar like familiar things because when we see things it depends on your like maybe experience you kind of reinterpret depending on the size and the form and as I pay more attention I found that ordinary buildings could create the same feeling so I started photographing them. So how do you choose the buildings you photograph actually? So do you really discover them while walking around or you just encounter coincidentally or do you really search for the location in advance? 촬영할 건물을 어떻게 고르시는 거예요? 직접 뭐 리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우연히 걷다가 발견한다거나
1: 우선은 리서치도 해보는데 빛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0: 네,
1: 그래서 제일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동일한 장소였었던 곳도 다르게 보면 또 다른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0: Okay. Of course, sometimes I research the locations and I find locations while walking around, but mostly coincident moment. Yeah, it happens. So that's and even like sometimes I revisit like the places over and over again to like capture the moment. Okay. So many people mistake your photographs for paintings, including myself. 저도요. And I revisit. How do you use light, weather, distance, like composition, to create that look? As I saw the painting. The photograph on the screen. Wow, that looked like that. Actually, reminded me of a painting by David Hockney. 데이비드 호크니 아시죠?
1: 그럼요.
0: 그 색감이 그 분의 어떤 작업을 떠오르게 했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처음 본 분들은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림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 실제 촬영에서 빛과 날씨 그리고 거리 이런 구도를 사용하는 어떤 뭔가 작가님만의 이렇게 형식이 있나요?
1: 사진이라는 건 현실을 촬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물을 정말 실제 하는 것들을 촬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적인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그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0: So the project began with a simple question. Can photography show not only reality but also something ideal? Yeah, so all the project began with that question.
1: 네, 그래서 관객들이 정말 이게 실제하는 거라면 이게 진짜 실제하는 풍경이구나라는 의심도 만들게 되고 그러면 그 내면 왜 이게 그림처럼 보일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런 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작업들의 빛, 그림자 이런 구도들이 일상에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Okay, and I actually want people to first wonder, like, is this even a real place? And then realize it actually exists. And why does it look like a painting? And I wanted to really, like, discover those questions together with the audience. And I carefully use light, shadow, composition, and the bold colors to create the feeling. And also, to, like, really... figure out like what's going on a daily basis together. So you have also worked on like series photographing people from behind.
2: 사람들의 이제 뒷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셨는데,
0: how did that project begin? 이 작업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1: 낭만적 우울이라는 작업의 시리즈인데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주를 하고 나서 멀리서 바라봤던 제주는 굉장히 희극의 모습으로 바라봤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살다 보니 굉장히 약간의 비극이 있지 않을까?
0: 있습니다.
1: 네, 좀 힘듦이 있어서
0: 힘듦이 있죠.
1: 네,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 통해서. 다양한 직업분들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고민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뒷모습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0: Okay. So the series is called Romantic Melancholy and aka 낭만적 우울 in Korean. So people often imagine life on Jeju as peaceful and romantic. And that's what I first thought. But living here is much more complicated. There are beautiful moments, but there are also loneliness and struggle. And I've also seen those like like the opposite like feeling, romance and struggle. Yes, sorry. For people I've met here on Jeju, so this project actually began like from those. Those lifestyle on Jeju. Okay.
1: 네, 그 이 작업의 주된 느낌은 그 프렌치 카프카의 인생은 가면 무도회 같아서 맨 얼굴로 가면을 쓴 사람들 사이에 쓰면 오히려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착안이 된 건데요. 우리는 타인의 겉모습에 쉽게 동화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를 되게 성급하게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가리고 나서 그 익명성을 가진 인물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0: Okay, so there's a like saying from Kafka, like Franz Kafka, life is like a mask ball. Right. So if you are just standing right in front of those people like who are wearing on mask, then you feel really ashamed. And when we are like easily like assimilated ourselves with other people's like outer appearance and judge them. Yeah, without even like thinking. So and that project actually began with this with this thought, right? So I wanted to kind of like ask question like people behind and also photograph people behind from behind because without seeing a face, we stop judging appearance and like start asking a different question like Who is this person? And also, maybe, who am I? So your work has also been introduced internationally, like through Satsi art, right? So could you tell us how people overseas first discovered your work? And that I'm really curious about it.
2: 작가님의 작품이 Satsi art를 통해서 해외에 알려지고 이제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그 사진으로 전업 작가로 산다는 게 사진 작업을 판매한다는 게 굉장히 막막한 현실이기도 했는데 같이 단체전을 하던 작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너 작업을 알아주는 사람은 극소수일 수 있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한다면 그게 만약 1억 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좀 더 그렇게 전 세계와 연결된 온라인 플랫폼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 사치아트에 이제 작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2: 네. Okay, so making a living as a like full-time artist, a full-time photographer in Korea wasn't easy. Yeah, like selling photographies to make a living is not an easy job. So, but one artist once told me, even if only 1% of the world likes your work, that's still like millions of people. And that actually, really caught my attention, and that inspired me to upload my work to Satsi Art online platform.
1: 네. 근데 사치아트의 작업을 처음 이제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치아트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작품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었던 컬렉터 분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분은 그분대로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고 네. 네, 이제 그게 오픈이 되고 나서 그분이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 규모가 조금 커져서 되게 많은 양을 구입하시면서 사치 아트 자체에서도 되게 집중하게 됐고 그 다음 해에 그래서 새로운 시선 100명의 아티스트로 또 선정되는 네, 행운을 또 얻었었습니다.
2: 행운이 아닙니다. 원래 될 거였죠.
1: Okay,
2: so around that same time, a collector from the UK who had been like following me on Instagram started like buying my work, but he didn't know where to buy, and that caused Satchi Art's attention. And then the following year, I was selected as one of their 100 curators' picks and chief curator's choice. Oh, what a wonderful, yeah. Okay, so I also heard a congratulations, by the way.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And I heard you've recent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as well. And what kinds of works did you like present? And how did people respond? 최근에 해외 전시회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을 선보였고 현지 관객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1: 네, 그 독일에서 낭만적 우울을 아까 말씀드렸던 시리즈를 이제 선보이게 됐는데요.
2: 네.
1: 이것도 되게 우연한 기회로 제주에 비엔날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작가 겸 큐레이터 분하고 어떻게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같이
2: 네.
1: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과 독일의 작가 교류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제주라는 공간의 인물과 서사에 대한 그런 관심을 되게 보여주셔서 독일 전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2: 작가님 그거 아시나요? 될 놈들.
1: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진짜 작업이 너무 좋으니까 이미 시작만 하면 됐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o I exhibited my romantic melancholy, 낭만적 우울 series in Germany, and it started like through a Korean German exchange program, exchange exhibition organized by a German artist and creator who had actually visited Jeju for the Jeju Biennale. And 네, 그러고요.
1: 네, 그러면서 전시를 준비하는 중에 독일 전시를 준비하다가 유럽에는 노드아트라는 유럽 최대 규모의 미술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초대를 받아서 같이 또 전시를 하게 되는 또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관객들에게 제주라는 독특한 배경을 가진 작업을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2: So later, like while he was preparing for the exhibition, I was also invited to exhibit at Nord Art, one of Europe's largest art exhibitions. And it was so meaningful and so grateful chance to introduce stories like from Jeju to audiences in Germany. Okay. Oh my God, that was a beautiful story. And maybe we should stop here since we have more stories to come. So now we are going to take a short song break and come right back. 이 노래 by Loco and Mamamoo.

0: Are you back? That was Inoue by Loco and Mamamoo. So today we are joined by a Mr. Yep, Park Geun-ju, 맞죠?
1: 네, 맞습니다.
0: 까먹었을까 봐. 안 까먹었죠? So a photographer based on Jeju. So you once photographed local seniors in Jongdalli as part of a special project.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it? 종달리 어르신들을 이제 특별한 모습으로 촬영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아, 네. 그 세대를 잇는 유량단이라는 마을에서 제주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받은 네. 사업으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는 책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사진 촬영도 하면서 어른들을 좀 다른 모습으로 촬영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에 젊은 세대들의 저희와 그 다음에 어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뉴욕 출신의 의상 디자인 분이 종달리에 계셨어요.
0: 네.
1: 그래서 그분의 의상을 어른들에게 입혀서 좀 다른 모습으로 어른들을 프로필 촬영하면 어떨까라는 것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0: Okay. So I joined a village booklet project called 세대를 잇는 유람단 in Jongdalli Village. And as you can see the photo, wow, look at this old man from Jongdalli Village, right? 종달리 사시는 어르신
1: 네,
0: 맞죠?
1: 네, 맞습니다.
0: And that project began with a question like how are we able to like connect between the young, between the old and the old. So but there was a like fashion designer from New York in the village who had moved to the Jongdalli village. So we invited like local seniors to wear this stylish outfit and photograph them like professional models. 와우, 진짜 프로페셔널 모델 같아요.
1: 네, 너무 잘해주셔서.
0: 너무 잘하시는데요?
1: 네.
0: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이 중간에 오고 가는?
1: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어르신들 그냥 옆에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한 분 한 분한테 이제 모델로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극구 부인하셨다가 이제 이 작업이 끝나고 전시를 하고 나서는 다들 나 좀 찍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스튜디오에 굉장히 많이 방문해 주시고 언제 또 하냐.
0: 진짜요?
1: 네, 네, 이렇게.
0: Oh my god. At first they were very shy and they're kind of rejected to the project, but once the shoot started, everyone was laughing and having so much fun. Even like after the exhibition, other seniors like even came up to him me asking like when's my turn? Yeah, when are you going to do it again? Okay. And also, you've also taught photography to children on Jeju. 아이들과도 어떤 사진 촬영을 같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1: 아, 네. 그 저희 이제 학교 종달 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마을하고 예술가랑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제안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사진을 좀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산과 오름과 바다를 막 돌아다니면서 있었는데 이 현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산일출봉을 처음 올라봤어요. 라고.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올라가지 못했을까라는 네. 그 고민 때문에 그럼 아이들을 좀 많이 데리고 그렇게 많이 자연과 그다음에 그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라든지 눈에 담았던 것들을 사진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이라는 그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아예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밤에 저녁에 이런 식으로 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별 없을 때 이제 해가 다 지고 나서 스마트폰 떨어지고 나서 후레쉬를 켜지 않고도 아이들의 눈만으로 의지해서 그 오름을 내려오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됐고요. 네, 그런 작업들
0: 괜찮았나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어둡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1: 어두웠는데 애들이 금방 눈에 적응하기도 하고
0: 어머 신기하다.
1: 네, 이렇게 하니까 반딧불도 보게 되고
0: Okay. So I had I also taught photography to children at Jongdal Elementary School as principal from a school like suggested. So we create an outdoor program called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 children drawing nature. So because the project began again, yeah, children from Jeongdae Elementary School have never really been to Seongsan Ilchulbong, Seongsan Sunrise Peak. So we decided to explore nature around the village. So even we went to the Orim to see stars, and even like after sunset, we without like even like smartphone using, we came, you know, back, you know, down back. Back down the hill. So that was really fun, and it was really yeah, really precious memories for me and for them as well. This is gonna be the last question. So what are you photographing these days? 요즘 촬영하고 있는 대상이나 아니면 what kinds of exhibitions or projects are you preparing next? 준비하고 계신 전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1: 아, 네. 지금 최근에 영국에 영국으로 떠나는 한국의 선교사님들 만나게 됐는데, 영국에 지금 이제 난민의 신청을 받는 되게 많은 난민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난민에 대해서에 대한 담론은 전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 되게 그쵸. 생소한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낭만적 우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작업해서 선교사님들이나 난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교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lately I've been thinking about a new project in the UK because I recently met missionaries who are moving there and learn more about people rebuilding their lives as a refugees. And it's a really rare concept that we get to hear here in South Korea. So it's going to be an extension of my romantic melancholy, 낭만적 우울 series. And I really want to photograph refugees, missionaries, and people living in the UK there. Okay, so that wraps up Humans of Jeju today.
2: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1: 너무 즐거웠습니다.
2: 저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꼭 다시 봬요.
1: 네.
2: 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hope you, listeners, enjoy today's episode. And now it's about to wrap up our entire show, yeah, Wonders of Jeju. But hope you guys enjoyed, and see you guys tomorrow. And that was 박근. 박근주, a photographer based on Jeju. If you guys are interested, yeah, he has an Instagram. I'm going to post it on our Insta, so please check that out. Okay, so let me off the show with this last song, 괜찮아 by Veranda Project. We still have more time. Okay, we have comments. And K-Drama said, like, thanks for visiting. Enjoyed your story and photos. And great pics. And also, yeah, Harzier, you know, what a cool way to see the world around. Yes, that was something that I really impressed by, because, yeah, the way he sees the world and he reinterprets, you know, and re-bring the, you know, what he see into his work, art piece. So please, yeah, once again, yeah, check that out. And K-Drama, thank you. Insightful. There's always like human struggle, even in the beautiful places. And that's what I thought about. All right, it is really time to wrap up, and that was the song 괜찮아 by Veranda Project, and this has been your host AK signing off on your vibe. Love and peace. Bye.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e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too.
1: 토닥토닥 100% unlifting junior.
0: Welcome to Denamo Soup.
2: Yes, welcome to Denamo Soup. We have TNX, TNX Junior in the studio. What's up?
0: Yes, hey, what's up, guys?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1: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Hi, guys. My name is Taehyung.
1: Hi, I'm Junior. Welcome.
2: 여러분. 8월 첫 화요일이에요.
0: 네, 맞습니다. 화요일. 8월 첫 화요일입니다.
1: August 4th.
2: It's already August. 벌써 야, 8월이에요.
0: 벌써 진짜 빨리 갔죠.
1: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 그러니까요.
0: I'm waiting for Christmas.
2: 아, 크리스마스 좋아해요?
0: Yeah.
1: Next.
0: 제가 종교는 없지만.
2: 크리스마스 분위기랑 라이트랑 캐롤이랑.
0: 아, 캐롤.
2: 오케이. Yeah. So he's a Christmas person. So 네, 제 피드에 벌써 그런 분들이 떠요. 몇 월요 몇 개 월요일 날만 지나면 크리스마스다 막 이렇게 카운트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벌써부터 막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신 분들도 있고.
0: 저 이미 들었습니다.
2: Okay, so yeah, Taehyung's the whole nine yards. So I've been seeing a lot of reels in my For You page about people who are countdowning to how many Mondays are left until Christmas or how many Fridays are left until Christmas. And he's like, yeah, I'm already listening to carols too. So he's right up there.
1: It's too early.
2: It's too early. 아니에요. 8월에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요.
0: 그럼요.
2: 아, yeah, so there is Christmas in August too. It's a movie.
0: 예, 7월에도 있고 6월에도 있습니다.
1: 맞죠.
2: Whenever. What about you? 한 주 잘 지냈어요?
1: Oh yeah. 열심히 한 주도 보냈습니다.
2: 특별히 좋아하는 달이나 뭐 계절이나 아니면 뭐 그런 태연 씨처럼 뭐 크리스마스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1: 저는 원래는 추석을 되게 좋아했어요.
2: 추석.
1: 왜냐면 제가 생일이 9월 20일인데 제가 이제 요즘은 안 겹치거든요, 사실. 이제 이제 아이돌을 시작하면서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어릴 때만 해도 이제 항상 생일이 딱 겹쳤어요. 추석 때랑. 그래서 이제 되게 추석도 맞이하면서 또 제 생일도 챙기면서 뭔가 약간 행복 두 배 이벤트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0: 아, 약간 의미를.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크리스마스인, 그러니까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있는 크리스마스 있고 생일이신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0: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죠.
2: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왜냐면 합쳐서 하니까.
0: 네, 합쳐서 챙긴다고.
2: 합쳐서 챙기게 되니까.
1: 저는 약간 계속 용돈, 물론 용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약간 어릴 때니까 뭔가 나 추석이랑 생일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만한 생일 선물 사줘 약간 이런 느낌.
0: 추석은 또 그럴 수 있네요.
2: 그래서 진짜 그쵸서 왜냐면 약간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이렇게 좀 감사한 마음으로
0: 그렇죠.
2: 담는 게 그거다 보니까.
0: 맞아요.
2: Okay. So because his birthday is on the 20th, when he was younger, he remembers that 추석 did fall around his birthday a lot. And so he would always kind of use that as an excuse to get double the gifts or a bigger gift. Yeah. And 추석 in Korea is kind of like our Korean Thanksgiving. And so everybody's in like a giving mood anyway. So he actually got a chance to do stuff. On the contrary, with a lot of people who have their birthdays in December, like around Christmas, they normally tend to have to group it together and they don't get double the presents. This year, just for any of you who are curious, it is after his birthday.
1: Yeah.
2: 올해는 24, 25, 26으로 떨어지네요.
0: 맞아요.
2: 추석이.
0: 맞아요.
2: 아~ 맞아요. So
0: 9월,
2: after his birthday.
0: 9월 말에.
2: It's after. Yeah. It is after. Okay, we need to jump into our 대나무 soup for today. I think that 준혁 is still waiting for our update on that one story. I don't think we have it, but we're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But 태원 and 준혁 are going to tell us a little bit about 대나무 soup. 자, 두 분 이제 대나무 soup 어떤 코너죠?
0: 네, 우선 파트 1, 밸런스 숲.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y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할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Okay, so today it is a pre-recorded show, and so we're going to have the 8th floor vote for these two for today. So they're going to have to try to convince our staff outside.
1: Yeah.
2: Yeah.
0: All right.
2: 자 오늘 우린 8층에 투표를 받는 걸로 오늘 네. 녹음이기 때문에요.
0: 좋습니다.
2: Okay, so they're gonna try to convince our staff outside and yeah. Everybody passing by. So stay tuned for that. My team has been walking around asking about
0: love
2: the story
0: you, today.
2: So we need love to get ready. Junyoung, sorry, like I love you.
1: Love you, Steps.
2: Okay, Taeyeon,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yeah. for today. Taeyeon 씨, 우리 무슨 사연일까요?
0: 오늘의 사연은 3살 차이 나는 형과 4살 아래 여동생이 있어요. 형은 맞이다 보니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대가 컸습니다. 다니고 싶은 학원이나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지원해 주셨죠. 17살인 막내 여동생은 막둥이라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요. 가운데 낀 저는 이도저도 아니에요. 대학생활도 재미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식구들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도 같네요. 제 주변 친구들은 외동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해도 공감도 못하고 그러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have an older brother who is 3 years older than I am and a sister who is 4 years younger than me. Not sure if this is a common thing for the middle child, but my parents let my older brother do everything he wants and supports his dreams. My younger sister is 17 at the moment and is daddy's little angel. I'm stuck in the middle with no ambitions. Below average grades, I don't even think my family notice me most of the time. My friends are mostly the only child and can't seem to provide the support that I need. I want to be a person who has a strong presence. What can I do?
1: Oh, so sad. Like, 뭔지 알아요.
2: 이거는 근데, 네. 저 응팔의 덕선인데요.
1: 네, 약간 약간 딱 그 둘째 서러움.
2: 둘째 서러움.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둘째 서러움이라고 말하지만 외국에서도 그래요.
1: 그러니까.
2: 근데, so this is like a universal thing for middle children.
0: 저는 딱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보면 대학생활도 재미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여기 문장에서만 비추어 보면 우선 본인이 뭔가 크게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2: 근데 그게 좀 자신감이 있어야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할 텐데
0: 그렇죠.
2: 계속 이제 그 관심이 분사가 되니까 집 안에서도 그런 자신감을 키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0: 그쵸.
2: 내가 이걸 잘하나?
1: 가장 용기를 받아야 되고 뭔가 가장 관심과 사랑과 응원을 받아야 될 뭔가 집
2: 맞아요.
1: 가정에서부터가 뭔가 어쨌든 둘째다 보니까 분산되니까 그게 근데 또 첫째는 중요하고 약간 한국 사회 자체가 아직은 첫째는 중요하니까 약간 집안의 기둥이니까 첫째한테 몰빵해주고 또 막내는 막내니까 그냥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냥 막둥이니까 또 다 몰빵해주니까 둘째가 서러워하는 경우 저는 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2: 참 웃기죠.
1: 마음이 아프네요. 예.
2: 이게 가정이 다 달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있어요. 이 둘째 서러움이.
0: 그렇죠. 당연히 서럽다고 전 생각을 해요. 속상하고.
2: 맞아요.
0: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어쨌든 사회에 나가면 부모님의 도움이 그러니까 사회에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는 부모님의 영향이 닿는 손길이 닿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본인이 다 이겨내고 헤쳐나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본인이 마음을 좀 독하게 먹으셔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걸 명확히 찾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본인이 뭔가 얘기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시면 너무 좋지만 부모님이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을 먼저 찾은 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 노력을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뭔가 주의 깊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이 뭐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대로 본인이 또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밖에서도 존재감 있는 분으로 이게 자리를 잡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뭔가 좀 마음을 좀 정말 속상하고 슬프지만 독하게 먼저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Okay, so Taeyeon's pretty much saying that he's noticed even with the description that our middle sibling is having like the middle sibling blues. Like this seems to be universal, and it's just so fascinating that no matter what culture around the world, it seems like this is universal. He feels that, I mean, you're technically an adult. So yes, you have an older brother. Yes, you have a younger sister. But if your sister is 17 and she's 4 years younger than you. You're an adult. And so he's pretty much saying that regardless if your parents are supporting you right now or if they're showing any particular interest or not, you really kind of need to tough it up and find out what you want to do in life because you are an adult. Try things, do things, make mistakes. Be able to do that in with your newfound confidence. If your parents will be able to support you, they can. If not, then you can find your way because technically you are an adult. 맞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 대학생이 성인인데도 꽤 한 20대 중후반까지는 좀 좀 이렇게 베이비 하죠. 이렇게 좀 좀 좀
0: 사회적으로도 그런
2: 사회적으로 좀 많이 맞아요. 이렇게 좀 좀 오냐오냐 하는데 네. 맞아요. 성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동생이 17살이고 4살 차이면 성인이시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전 태연 씨랑은 어느 정도의 좀 그게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것도 없고 하면 관심을 뭔가에 갖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셔서 그렇죠. 실수도 해보시고 네. 실패도 해보시고 그럼요. 대학교는 저는 그러려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이 전공을
0: 찾아보고.
2: 찾아보고 이 전공했다가 저 전공했다가 이 수업 들어봤다가 저 수업 들어봤다가 네. 이 알바 해봤다가 저 알바 해봤다가 그 울타리 안에서 유일한

0: 워낙에 성인인데도 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곳이 대학교다 보니까
1: 네 맞아요.
0: 그거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긴 할 것 같아요. So I agree with Taeyeon in a lot of aspects of the fact that you are an adult. And in my personal opinion, I feel that college is a place for you to experiment. You are in a safe place to try things. You can try taking different part-time jobs. You can take different classes to find what your major is going to be. You can change your major. There's a lot of different things that you can do in college. So I feel that you should take that as well.
2: 제가 되게 명확하게 하나 해결책을 드리자면
0: okay.
2: 이거 진짜 확실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많이 받고 독립을 하세요.
0: Oh, that's not a bad idea.
2: Yeah, 전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차라리 그냥 하셔가지고 독립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형과 이제 이상님이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 저는 웨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0: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태훈 씨의 그 조금 더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된다는 그 의지는 혼자 살면 좀 많이 생길
2: 맞아요.
0: 것 같기는 해요.
2: 이게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0: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쵸, 고시원을 그쵸. 들어가도 뭘 하던 그러니까 좀 내가 혼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기면 그 책임감 안에 있어서는 그럼 진짜 확실히 다음 단계에 태훈 씨가 얘기하는 거를 바로 실행이 그냥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사실 뭐 부모님한테 막 계속 지원해달라 뭐 해달라라고 사실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란
0: 맞아요,
2: 말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차라리 맞아요. 그냥 독립적으로 아예 만들어버리고
0: 스스로
2: 아, 그렇죠. 스스로를 그리고 그렇게 강해지게 한 다음에 뭐 사실 나중에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건 진짜 어쨌든 뭔가 내가 적어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사실 지원을 요청해야지
0: okay.
2: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원만 요청해달라고 하면 사실 그게 큰 소득이 전 없다 생각해가지고
0: Okay. So yeah, he says that trying to live on your own wouldn't be a bad idea at this moment. He feels that as soon as you start living on your own, the responsibility is going to start weighing down on you as well. And that will push you to be out of your comfort zone because your parents aren't not going to just support you for the rest of your life. And he feels that Taeyeon's idea of toughening up and, you know, getting a chance to find something that you like, this is going to come into play. And then something that I was suggesting as well would come into play too. So let's jump into Junhyuk's story for today as well. Mm-hmm. 다음 이야기는 뭐죠?
2: 네, 저는 친구랑 약속을 정할 때 다들 위치를 어떻게 정하세요?
0: Uh-oh.
2: 제 친구 한 명은 처음에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자기 집에서 훨씬 가까운 곳으로 은근히 유도하는 거 있죠. 아니,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집에 돌아올 때 생각하면 내가 왜 또 여기서 만났지? 싶을 때가 많아요. 유치해서 따지기도 그렇고 답답해서 하소연해봐요. How do you choose a meeting spot when you make plans with your friends? I have this one friend who ends up making all of us meet them close to their house. So it starts off with us choosing a middle point that is doable for all of our friend group. But as the conversation continues on, somehow they start changing the locations so it's closer to where they live. I always end up questioning why I meet up with this friend on my long commute back home. It feels like such a childish complaint, but it really bothers me. Yeah.
1: 아, 저 이거 알아요. 이거는 고향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겪었는데. 아, 근데 진짜 사실 별거 아닌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약간 좀 다 같이 모여서 노는 상가 있잖아요.
0: Okay.
1: 그게 두 개가 있어요.
0: Okay.
1: 딱 동네. 하나는 제 집 앞에 있고.
0: Okay.
1: 나머지는 다른 친구들 집 앞에 있어요. 근데
0: okay.
1: 보통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혼자 여기 살고 다 이쪽에 산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옛날에는 애들이 막 여기서 보자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애들이 여기로 와. 여기서 봐.
0: 아니요, 숫자로 따지면 준혁 씨가 혼자 거기 있는 거고 대부분의
1: 맞아요.
0: 친구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1: 근데 이제 좀 그거였던 게 볼링을 제가 많이 쳐야 되게 친구들이랑. 근데
0: okay.
1: 볼링장은 제 집 앞에 있어요.
0: 오케이.
1: Okay. 그래서 무슨 볼링을 치려고 만나자 하는데 또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거. 그래서 제가 아니 볼링을 치고 그냥 여기서 보자.
2: 뭐 그러고 나서 이동한 건 모르겠는데 어. 꼭 여기로 오래요 자꾸. 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 이 자식들.
0: Okay, so he's gone through the exact same thing, especially with his friends at home. So there's like these two main hangout places. There's one where his friends live and there's one where he lives. And there's a bowling alley there. And most of the time when he meets up with his friends at home, they go bowling. And the bowling alley is in front of his house. But the friends keep telling him to meet them

0: 제가 경기도권에 사니까 뭐 먹고 싶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게 돼요, 저도. 그러면, 뭐가 먹고 싶어? 그러면 은근슬쩍 제 주변에
1: 아, 맛집
0: 있는
1: 있다고?
0: 그런 맛집을 찾고 있기는 해요.
1: 아,
0: 그러면
1: 그러세요?
0: 그거를 이제 보내서, 야, 이거
1: 네.
0: 맛있대.
2: 맞아요.
0: 저도 그런 적이
1: 네.
0: 있어서 사실.
1: 아, 그치, 근데 이게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0: 아,
1: 어쨌든
0: 맞아요.
1: 이제 이 친구분이 이제 어쨌든 이제 약간의 스트레스를 이제 받으시는 타입,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가볍게 한번 던지시는 것도, 그러니까, 야, 니 이런 데서 만나자 했으면서 왜 은근슬쩍 너희 집 근처로 날 부르냐 하면서 이제 가볍게 던지시고, 다음번에 약속 잡을 때는 이제 그럼 친구분도 좀 의식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중간에서 잡으시든, 또한번 이제 본인 편한 데 잡으시든, 이게 그냥 좀
0: 이들이게.
1: 유쾌하게, 네,
2: 저는 안 간다요. 저는 안 간다요, 그냥.
0: Okay, so
1: 유쾌하게.
0: Taehyun was, so I was saying that I'm guilty of this too. Taehyun is kind of guilty of this as well. Like I've done it to the point where, like for me, Gangnam or Sadang is kind of like the middle point for a lot of the places where people live. And so, even though I live in the Gyeonggi-do area, and so, but like I'll drop like, what do you want to eat? And then if they suggest something that might be really good near my house, like I might throw. I'm guilty of throwing some places that are closer to where I am. But
2: Yeah.
0: Taehyun says that he's done this too. Chunhyuk has done this as well. But Taehyun is saying that pretty much, like say something. Like even if it's in passing and kind of jokingly, say something to the friend, and then next time be a little bit more witty about which places you guys end to meet up, and then just to kind of throw it in their face. Choose some place closer to you. 진짜 막판에 그냥 본인 집 앞에 하나 잡아요.
2: 그래서 멀면 그냥 안 간다요, 그냥.
1: 근데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나중에 이제 학교 생활 때 친했던 친구들이랑 성인 되면 이렇게 자주 못 보고 하는 이유가 장소,
0: 맞아요.
1: 시간
0: 맞아요.
1: 이런 게 타이밍이 다안 맞기 때문에 못 만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0: 그 저도 그래서 사실 태현 씨가 그 얘기한 거 보면 학교 다닐 때부터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이제 성인이 돼서 진짜 막
1: 네.
0: 20대 후반, 30대, 40대 막그 이후라는 게 정말 되게 부러운 일이에요.
1: 그쵸. 진짜 소중한 거예요.
0: 왜냐면 이게 그 사람들이 덜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1: 네.
0: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네도
1: 네,
0: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1: 그쵸.
0: 만나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거예요.
1: 네.
0: 편의점 앞에서 진짜 몇 발 자꾸만 나가서 볼수 있었던 사람이
2: 맞아요.
0: 지하철을 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고 택시를 타야 되다 보니까 나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옛날에는 야 편의점 앞으로 집합 약간 이런 식으로
2: 아,
0: 해서
2: 그쵸.
0: 옛날에 그냥 뭐 맥주가
1: 잠깐
0: 됐던
1: 보고.
0: 그냥 잠깐 보고 아이스크림 진짜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그냥 야잘 지내냐 야 오늘 며느리 어떠냐 야 얼굴 보기 좋다 야 이러면서 그냥 돌아서서 가는 거랑
2: 네.
1: 맞아요.
0: 그거를 시간을 내서 3, 40분 동안 그 사람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에너지 소비가
1: 네.
0: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1: 그렇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2: 아, 맞아요.
0: 나는 우선순위가 일이고 가정이고 뭐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서열이 밀릴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0: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1: 서열 네,
0: 그런
1: 그렇죠.
0: 것들이.
1: 그럼요.
2: 그래서
1: 그렇게 되는
2: 저도
1: 거죠.
2: 그 뭐냐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연습생 하다가 하느라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너무 서울에서 산게더 오래되니까 요즘 고향 친구들 만나면 다들 이제 하는 말이 야 준영님 횡차하셨다 야야
0: 오셨습니다.
2: 오셨습니다 약간 전설의 포켓몬 약간 이러면서 야막 이런
0: 야, 레드카펫 깔아.
2: 아 서울로 왔다 막 약간 이러면서
0: Okay, so yeah, definitely. But I would say Taehyun made a really good point that, it's really hard to stay in touch with friends, especially school friends, as you get older because priorities change. And I was explaining that, yeah, if you guys lived in the same neighborhood, then that's great. You can meet in front of a convenience store, have a quick ice cream together, have a quick coffee, maybe even have a can of beer and then go home. But now if you live in different areas, you have to take a cab. That might be a longer cab ride, but you have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So instead of a 5-minute walk, it now becomes like a whole ordeal. And it's not that the priority doesn't lie with your friends. It just changes. So you might be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at too. 우리 청취자분은 어쩌면 그 바뀌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1: 그렇죠.
0: 해요.
1: 네, 그럴 수
0: I feel
1: 있다고
0: that
1: 봅니다.
0: like life is kind of getting in the way and you kind of need to
2: Yeah.
0: see where your priorities are. And
1: 네.
0: it's okay to outgrow friends. 저는 친구분들이랑 평생 친하면 너무 좋지만 때로는 한 시즌에만 머물게 되는 친구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아름다운
2: 시절.
0: 이별을 할수 있는
1: 그렇죠.
2: 시절
0: 것들이.
2: 인연.
1: Yeah.
0: So it might be a seasonal thing for them too. Anyways, we have a interesting story for today for our
1: Yeah.
0: anonymous soup. 정말 좀 화가 나는 이야기긴 해요.
1: 이건 저는 진짜 못 참습니다.
0: Yeah, this is happening last. It's like equally as annoying as last week. So what we're gonna do is jump into TNX's track of What If,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our anonymous soup.

0: I agree that they're leaving you out here, but I also think that they might not be doing this on purpose. If you have been giving off busy energy and have missed out on some important time slots, so as to answer back, they might also be wondering how to reconnect with you.
1: Okay, so then what should I do? Do I reach out to them? Do I tell them I'm hurt?
2: I think you should say something. It will only make it worse down the line. Before things get bad, try to throw out that you feel left out in a joking way. See what happens.
0: I agree. It might bring them back to their senses.
1: That actually sounds like a really good idea. Okay, Taeyeon, give us a summary of the story.
0: Yeah.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최근 저만 빼고 만나거나 단톡방에서 저만 모르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선뜻 서운함을 말하지도 못하겠고 결국 이렇게 된 것도 내 탓인가 싶은 생각에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Our listener is part of a group of friends that have been close since middle school, and even though they have a group chat, our listener has started feeling left out as the rest keep going to places without them and talking about things they don't know in the group chat. Our listener is blaming their actions for the current relationship shift.
1: 자, 두 분. 처방곡. 우리 또 잊어버릴라. 처방곡.
0: 근데 지금 너무 화가 나지만 일단 처방곡은 좀 위로하는 곡으로 좀 들고 okay. 왔습니다. 이만별 님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1: 오. Okay, so Imanbir's version of Don't Think You're Alone is the track that Taeyeon was able to give us for today. Okay.
2: 네, 저는 이제 최유리 님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1: 오.
2: 네,를 준비했습니다.
1: Okay, so he chose 최유리's track of When I Stop Thinking.
0: Yeah.
1: 자, 태연 씨 화가 많이 난다고 했으니까 why? Why are you upset?
0: 화가 너무 많이 나요.
1: 저도 번역하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0: 아니, 일단 사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분위기 조성하고 막 애처럼 따돌림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팔을 만들고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중학교 때부터 소중했다고 한 친구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심지어 청취자분께서 사연자 보내주신 분께서 느끼고 있으시다는 건 이미 꽤 진행이 많이 됐고 또 그런 뭐 디테일한 되게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께 정말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때 소중했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뭐 어떤 사연인지 모르니까 근데 소중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본인과 잘 맞는 사람은 더더욱 많고 앞으로 만나갈 사람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관계가 틀어질까 봐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여기까지가
0: 필요하다면
1: 끝인가 보.
0: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해요.
1: 맞아요.
0: 소리를 내야 될 때는 명확히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설령 관계가 틀어진 한이 있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틀어지는 게 차라리 사연자분께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적으로.
1: Okay, so Taeyeon is really upset with your quote-unquote friends at the moment. So his ideal about this is he hates when people create an atmosphere or a situation where they can set up for somebody to become a loner or set up for somebody to be, singled out or, you know, to be left out of things. And he feels that your quote-unquote friends are doing this at the moment. He feels that honestly, yeah, I mean, they could have been your closest friends in junior high and they could have been your closest friends up until now. But, sometimes we have to outgrow. We have to grow out of some of our relationships. Mm-hmm. And, you know, he feels that right now this might be a chance for you to say, we need to move on from this relationship. Right. Junya, what about you?
2: 일단은 사연자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고등학생이신데 중학교 때부터 친한 사람
1: 제가 봤을 때
2: 건지 아니면 대학생 뭐
1: 대학생이거나 네. 한 20대 중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2: 그냥 뭔가 제가 근데 저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거는 뭐 그냥 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저는 약간 인간관계든 뭐 인맥이든 이런 걸 바라볼 때 그러니까 조금 옛날에 못 그랬는데 철저히 좀 자기 중심으로 봐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남을 신경 쓰지 마라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인간 관계라는 것은 저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를 제일 우선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얘네가 나 빼고 논다? 뭐 오케이. 난 그냥 내 할 거 하지 뭐. 그냥 약간 내 할 거 열심히 하고 그냥 내 삶 열심히 살고 그냥 뭐 그러다 보면 뭐 여기서 친해지는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어차피 인간관계는 계속 새롭게 생겨나고 떠나갈 사람들은 떠나가고 하는 게 사실 인간관계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막 잡을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를 열심히 만드는 것밖에 없다 생각해요.
1: 오케이.
2: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래 인간이라는 동물은 강자한테 붙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나지고 내가 내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하고 내가 나은 사람이 되면 무조건 나한테 붙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지금 이 네 명이 나를 막 빼고 논다 막 나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뭔가 이런 소외감이 들으셨을 때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좋고 다 방법인데 뭔가 저라면 저는 그냥 그런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제 삶 열심히 살고 뭐 그렇게 살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친해지는 사람들이랑 또 인연 만들고 그냥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멀어지면 솔직히 그냥 멀어지는 거고 거기 딱 거기까지는 인연인 거고 만약에 제가 잘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머 쟤 저렇게 뭐야 쟤 요즘 되게 잘 나간다 뭐 잘 됐다면서 또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런 게 저는 그냥 살면서 계속 있는 거 같아서.
1: Okay. 네. So he's pretty much taking the say that you kind of have to think about the world as you in the center. So think that the world is revolving around you. Which is the best way to go. He feels because he feels that people are going to follow somebody who they think is a stronger person or somebody who's very influential or whatnot. So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right now with them, whether they want to leave you out of something or whatnot. Try not to think of the relationship, even though it is sad at the moment that you might be losing this relationship, because he feels that if they need you, they will definitely try to reach out to you. So just kind of think about yourself more and just kind of focus on you at the moment. 근데 저는 사실 두 분의 이야기 에서
0: 네.
1: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지금 당장 버리세요는 아니지만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에 계절이 있는데 연인도 계절이 있고 사실 부모님과도 계절이 있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 같이 있다가 좀 성인 되고 부모님과 멀어지는 계절이 있다가 다시 나이가 들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계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계속 같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도 있고 그 좀 계절이 있듯이 좀 업다운이 있을 수가 있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뭐 연인이 되든 뭐가 되든 다 있는데 그냥 중학교 때의 그 친구들은 한텀 쉬어가야 되는 시즌이 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이 지금 우리 청취자분의 나이에서 그냥 좀 쉬었다 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저도 화냈던 포인트가 태훈 씨랑 비슷해요. 네 분이 여행 갈 수도 있어요. 그쵸, 만약에 이 청취자분이 내 탓, 나 이제 낯도 많이 가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막 적극적으로 연락도 못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도 연락을 잘 못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예요. 그렇게 지네끼리 놀러 갈 거면 방을 그냥 따로 만들어서 그쵸. 얘기를 하지. 그쵸. 왜 굳이 우리 사연자분이 있는 방에서 네. 굳이
2: 그쵸, 노매너죠, 그건 사실.
1: 그거를 계속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너 빼고 놀러 갔다. 우리 너 빼고 이런 얘기를 한다. 너 빼고 이러는 거 한다. 그 뭐 물론 그 친구분들이 먼저 우리 사연자분한테 좀 삐진 걸 수도 있어요. 뭐, 너무 진짜 바쁘셔서 아니면 뭐 우리한테 맞아요. 먼저 연락 안 해서 삐진 걸 수도 있어요.
0: 뭐가 됐든
1: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화가 많이 나요. 이 행동 자체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유치한 거고
0: 그렇죠.
1: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거는 이렇게 해도 나이 50대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있죠.
1: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0: 맞아요.
1: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꼭 있어요.
2: 맞아요.
0: 그래서, 많죠.
1: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가 어리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 친구들도 지나갈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저도 화가 나는 점은 그런 거고 청취자분 잘못은 아니에요.
0: 그럼요.
1: 이거는 아니에요. 내 친구들 준혁 씨도 여러 번 말하잖아요. 내 성격을 오로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예요.
2: 맞아요.
1: 내가 문제가 좀 있고 내가 막 연락도 잘 못하고 뭐 놀린대잖아요.
0: 근데 그런 게 잘 맞는 가면.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자분의 성격을 잘 맞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2: 맞아요.
1: 저도 연락 잘 못해요. 한 1년에 한 번씩 한 5시간 통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 못 보더라도.
2: 맞아요. 진짜.
1: 그러니까 어제 만난 것처럼 통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보는 친구랑은 덜 가까운 친구라고 볼 수도 아니고
0: 그렇죠.
1: 이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2: Yeah, that's different.
1: It's just very different. So I got upset at the same point as Taeyeon did. It's just that your friends, quote unquote friends, are doing this in front of you. They can just make another group chat and they can just do everything on their own and then only talk about stuff that you can talk about in your group chat. But they are consciously choosing to point you out, to leave you out of the conversation and rub it in your face. Now, yeah, it might have triggered them in a way. Maybe you don't reach out to them and they are upset about it, but that's not your fault. It just, the way you guys communicate is just different now.
0: Yeah.
1: And I have friends that I can talk with just only once a year for like 5 hours and that's it. It doesn't mean that I'm any less of a friendship than other people. So you will find people who are just like you and who can accept you. Junhyuk said this a lot as well. He has friends that accepts him for all of himself. So you're going to be able to find people who accept you in this. Now, remember that our votes are our staff today. 오늘은 녹음이기 때문에 우리 밖에 지금 스태프분들이 되게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0: 네.
1: So we're going to find out what the results are coming after our song break. Yep.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Either with the track of Give Me That Love and we have the results coming up next.
0: Yep.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it's 대나무 숲 day, and we have a listener who feels left out about friends. 태훈 씨, 우리 오늘 네. 사연자분 어떤 사연인 거죠?
5: 우리 사연자분은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최근 단톡방에서 본인만 빼고 만난 이야기를 자랑한다던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얘기들을 해서 소외감을 들고 계시다는 얘기를 사연이었습니다.
4: Yeah, so right now there's a group chat with five of them, including our listener, who've been friends since junior high, but the friends have been going on vacations without them and posting pictures and having inside jokes, and they're all kind of flaunting this in the group chat.
5: Yeah.
4: 노래 나갈 때는 우리 준혁 씨가 정리를 싹 다 했다 그랬어요. So
5: 네.
4: 준혁 says that he has organized his thoughts that he wants to say today. So 어떤 얘기 하고 싶었던 건가요?
5: Yep.
6: 네, 일단 이제 말 나왔던 모든 거를 정리해 보면 일단 확실히 이 네 명이 정말 예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4: Okay.
6: 뭐 굳이 이렇게 한 명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굳이 다 같이 단톡방에서 본인들끼리 막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막 분위기 조성하고 확실히 이건 진짜 예의가 없다 생각하고 뭐 사실 이 사연자분이 뭔가 바쁘셨을 수도 있어요.
4: 뭐 만약
6: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연락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고 좀 참여를 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뭐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막 탓이고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또 그거에 맞게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래서 절대 본인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4: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우리 사연자분이 왠지 여자분인 것 같은데
6: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라고 얘기했어요.
4: 이거예요. 만약에 진짜 찐친이잖아요. 우리 놀러 가서 근데 못 갔어요. 우리 사연자분이 진짜 바빠서 못 갔어요. 근데 진짜 같이 함께 있고 싶으면 영통이라도 해요.
7: 그렇죠.
4: 아니면 막 이렇게 뭔가 이제 본인 사진을 들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5: 네.
4: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6: 그렇죠, 그렇죠.
4: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뭐 태연 씨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한 명이 뭐가 뭐 급하게 아팠거나 뭐 가족적으로 좀 긴급적으로 뭐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같이 왔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진을 띄워놓고 같이 사진 찍는다든지 막 술 먹을 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사진 아니면 영통 해놓고 한다든지
7: 그렇죠.
4: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 노력이 아니라 거의
6: 맞아요.
7: 놀리는 거예요
4: 진짜 거죠, 그거에 지금 우리 셋이 꽉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6: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관계는 저는 어느 정도는 같다 생각해요.
4: 저도 그래요.
6: 왜냐하면 사실 이 네 명에서 이미 뭐 여행도 갔다 왔고 막 그렇게 막 자기는 빼고 하는 얘기도 분명 많을 거고 그 약간 그건 뭐냐면 이 네 명에서 이미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혼자서는 1대4잖아요. 혼자서 나 이게 서운해 니네 왜 이렇게를 말해봤자 네 명에서는 공통되게 너가 이랬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사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서 그냥 잘못한 사람 되고 그래 내가 미안해 하면서 약간 이 관계를 유지해봤자 눈치만 보고 뭔가 불편해질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굳이 내가 이런 게 서운했고 기분 나빴어를 이 관계에서 굳이 더 말해야 될까라는 물론 당연히 서운한 거는 인정 저희도 다 너무 공감하는데 굳이 말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지는 게 어차피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4: Yeah, so he feels that the relationship has definitely run its course and that the reason why us three are so upset is because they're doing this on purpose. Like if you really wanted to be a part of it or if their friends really wanted you to be a part of their trip or their jokes or anything they would make an effort to do that and they just they're not showing that effort either. 태연 씨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5: 우선 뭐 해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저는 조금 공감을 드리고 싶은 게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4: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왔어요? 뭐 그냥 정리를 하셨어요? 마음을 정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5: 마음을 다 잡은 건 당연히 다 잡았고요. 어릴 때는 사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친구들 많잖아요.
4: 그러니까
5: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저는 주변에 친구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예, 처음 이제 그때 약간 뭐 흔히 왕따라는 걸 이제 당한 적이 있었는데 뭐 사실 그럴 때야 저는 이제 명확하게 제 소리를 냈어요.
4: 오케이.
5: 네, 대응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상대방도 당황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지내야 하는 사이에서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제 저를 그때도 역시나 어쨌든 제가 뭐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명확하게 제 소리를 냈고 시간을 갖고 기다렸죠.
4: 오케이.
5: 네. 그러니까 멀어질 수 없다면 어쨌든 계속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피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서 그냥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 뭐가 됐건 어쨌든 본인이 혼자라는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 Okay. So he definitely says that he's had this happen before. In first grade, he was able to have his voice be heard and it was able to go over. And then it happened again when he was not able to get away from the people he had to, you know, organize his relationship with. And he did put his foot down, but it wasn't to the point where they would be him in an awkward situation. So, you know, stay your voice or just, you know, avoid it. It feels that you can go from there. So we need to do the countdown to find out who took the win for today. So 10, 9, 8, 7, 6, 5, 4, 3, 2, 1. Today,
7: 오!
5: 부.
7: 아, 연속으로?
5: 결과 그렇게 나오나요?
4: 태훈 took the win! Yo! Taeyeon's track took the win for today. 오늘은 노래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도 태훈 씨 노래가 선택이 되네요.
5: 아, 그렇네요. 이 사연이 너무.
4: 근데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사연에 몰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5: 네. 사연이 매 회차마다 사연이 너무 재밌어서.
4: 맞아요. 우리 말이 많아졌어.
5: 네.
4: So we're getting really talkative because the messages are getting really juicy these days. So we love it too.
5: 한 시간으로 너무 약간 부족하다는
4: 그쵸?
5: 생각이
4: 부족해요. 좀 들기면서. This one hour is definitely not enough to do our 대나무 숲. So we're gonna have to try to think about that in the future.
5: 네, 편성해 주실 때 30분 정도 늘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4: I wish we could have at least more like 30 more minutes to do so, but we do have to say goodbye for today. And as we do this, we are going to be listening to the song that won, which is Imam Beer's version of Don't Think You're Alone or 혼자라고 생각 말기. Enjoy this track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guys next week. 다음 주에 봐요.
5: 안녕.
4: Bye.

가가 가락해갖고 가한테 가가 만나겠더니 가가 아이락해갖고 가한테 가가 아이락한 듯 하니까 가가 맞다 카던데 오빠 살아있지?

0: 나오는 걸.
1: 서울 올라가 편의점 아가씨가 너무 아름다우시길래 멋있게 서울말로 계산해야지 카미서 쓱 다갔지. 근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 아니요 뽕다리는 됐습니다.